통계에서 지난해보다 논표 정보당 평균 한톤 중수를 확고히 내다보고 있는 소식과 이월도 삼천리포이 가을고지로 들끓는 데 대해 쓴 기사를 사진들과 함께 싣고 주민들이 인종하는 제품들을 내놓기까지 이런 제목으로 송천군 옷공장 일꾼들의 사업 경험을 소개한 기사와 함경북도에서 곤재존 시회가, 황해남도에서 인민소비품 존 시회가 진행된 소식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년에 소방의 위기를 해소할 이념은 자본주의 세계의 그 어디에도 없다는 데 대해 쓴 글과 국제 소식들을 실었습니다. 민주조선은 1면에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 중국 공산당원의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가 보내온 답전과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온 소식을 싣고 올해 알곡고지 점령을 위한 애국의 열기로 사회주의 전야가 들끓는 속에 각지 농촌들에서 비오가울고지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며 성과를 확대하고 있는 소식과 석탄공업 부문에서 연간계 완수단위들이 련속 배출되고 계속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소식, 그리고 륜손기계공업 부문에서 새 제품 개발에 주력해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2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 의지는 영원하다, 이런 제목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상 담화를 싣고 우리 당의 절대적 요구,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몰라야 한다, 이런 제목의 글을 비롯해서 경야는 성비소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글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세 즈음에서 내각 총리 박태성 동지에게 여러 나라 정부 수반들이 축전을 보내온 소식과 각지 인민위원회들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들, 그리고 일꾼에게는 소리할 일이란 따로 없다, 이런 제목으로 군인민회의 대의원인 운율군인민위원회 부장 박용옥 동무의 대의원 요원단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3년에 국가의 법과 규정대로 일하며 생활하는 것을 숙성할 때 대해 쓴 글과 과일군인민위원회에서 모범준법군 칭호를 쟁취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안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성 있게 내밀고 있는 소식, 그리고 공업도시의 일도선 또 하나의 대중급양봉사기지인 함흥불고기 전문식당 준공식이 진행된 소식을 사진과 함께 싣고 우리나라 여자 축구팀이 국제축구리원맹 2026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 결승 경기에 진출한 소식과 제24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의 박용진 선수가 남자 조끼 경기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한 소식, 우리나라의 오광욱 선수가 여자 조끼 경기에서 영예의 우승을 쟁취한 소식, 우리나라 여자 축구팀이 준결승 경기에 진출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전했습니다. 신문은 4년에 저국이 감높이 내세워준 애국적인 근로자들을 소개한 기사들과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은 사회주의 근로자의 중요 징표라는 데 대해 쓴 글을 편집하고 평안북도 화초 부문 일꾼들의 기술 강습회가 진행된 소식과 제4차 민스크 국제교회 축전에서 우리나라 체력교회 정복자들의 최고상이 수여된 소식, 그리고 국제 소식들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드렸습니다.

0: 보도입니다. 이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정기수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유경 안과 종합병원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병원의 의료 일꾼들은 우리 민들과 후대들이 사회주의 보건의 혜택 속에서 가장 선진적인 의료 봉사를 마음껏 받으며 모두가 무병무탈하고 문명 생활을 누리도록 하시려 유경 안과 종합병원을 찾으시어 병원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분열의 용도 실록을 크나큰 격정 속에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1: 유경안과 종합병원 부원 김은혜입니다. 경애하는 청수동수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실용 문제를 걱정하시며 안과 종합병원 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병원의 위치와 규모는 물론 형성안도 여러 차례나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들과 각종 비품들, 안경상점의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직접 맡아 해결해 주시는 하늘같은 은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병원을 찾으신 경의하는 청수동수께서는 외래병동과 입원실 병동을 비롯해서 병원의 여러 곳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셨습니다. 청수동수께서는 아무런 불편도 없이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저하할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병원의 우려일꾼들과 봉사자들, 정업원들이 우려봉사활동을 잘할 때 대한 문제, 병원을 항상 위생문화적으로 깨끗이 거두고 설비들과 비품들을 에어관리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병원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0: 병원의 의료 일꾼들은 어머니 당의 인민 사랑을 종립받도록 환자 치료와 연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유경 안과 종합병원 과장 한용신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금 우리 병원의 모든 우려일꾼들과 간호원들은 경애하는 청비서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더 나쁜 치료성과로 빛낼 인력을 안고 수많은 백내장과 럭내장 환자들을 비롯해서 눈질병을 앓고 있는 이러한 환자들의 눈을 띄워주는 치료사업에서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3: 자강도 안의 중소형 발전소들에서 저울력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도를 현존 발전 설비들의 성능을 개선하고 발전 효율을 제고하는 데서 찾고 이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김문일 특파기자와 만난 자강도 인민위원회 과장 홍승진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 지금 도안의 모든 중소형 발전소들에서 발전 설비들을 기술적으로 완비하기 위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력 신안들이 창안 도입되고 있는데 홍주 5호 발전소에서는 탑인용 섭이를 완전히 없애면서도 구 수명을 훨씬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치수구 번화기를 이용한 오물 청소기를 새로 제작해서 노력을 줄이면서도 전력 생산을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희천 3호 발전소에서는 발전기 냉각 간 물대 제거 장치를 새로 제작해서 발전기 가동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향산 노염 발전소에서도 발전기 뇌좌 조정 장치를 도입해서 종전에 비해 발전기 효율을 높였습니다. 지금 발전소들에서는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기술적으로 완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여 전력 생산을 부단히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0: 평안북도 운산군에서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올림녹화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류철 특파기자 만난 운산군 이민위원회 부장 백용준, 운산군 설계연구소 소장 최형철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 군에서는 지난해 답상농장의 농촌살림집을 건설하면서 올림녹화를 새롭게 시대적 요구에 맞게 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았습니다. 농장 마을과 공원들, 주변 산기슭까지 해서 운행나무, 수삼나무, 느티나무를 비롯한 30여 종의 수만 그루의 나무들을 심어 이렇게 농촌 풍취에 잘 어울리는 올림녹화를 조성했습니다. 나무 뜨기와 운반, 심기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조직 사업을 진행해서 올림녹화 조성에서 사소한 편향도 나타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군설계연구소와 연계 밑에 상원농장의 새로 일도서는 농촌살림집 주변에 1만 여그루의 나무들과 과일나무들을 심기 위한 준비 사업을 마감 단계에서 예결성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6: 올림녹화 설계에서 중요한 것이 산림집들과 관광건물들이 모양과 높낮이 구역에 맞게 나무 품종을 잘 선정하는 겁니다. 실내로 도로 가로수로는 수삼나무, 운행나무와 같은 나무들, 그리고 산림집 주변에는 과일나무들을 문화회관과 편의봉사시설을 비롯한 공공건물 주변에는 느티나무, 고향나무와 같이 관상적 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심는 것을 비롯해서 나무 선정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원과 유치원, 휴식장 주변에는 장미와 황목염과 같은 꽃나무들을 심어 농촌 문화주택 지구의 풍취를 잘 살려야 합니다. 이런 물림 녹화 조건들이 충분히 지어진 밥상리 농촌살림집 주변과 요로공지들의 많은 면적의 잔디들도 심어 흙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다음, 세계보건기구의 한 고위 관리가 23일 민주공고에서의 에볼라 전파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일부 발병 지역들에서 지난 22일 동안이 환자 수가 줄어들었지만 북기부주에서는 73% 급증하였다고 하면서 이 나라의 에볼라 전파 상황은 여전히 통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역 및 국제적인 보건 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21일 현재 민주공고의 에볼라 확진자 수는 7,773명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3,759명이 사망했습니다.
0: 그 다음 나달 보관 방법 및 기술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확한 나달의 질은 많은 노력의 결과이지만 잘못된 보관 조건 등은 전반적인 알곡 소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나달 보관 방법 및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1. 나달 보관 방법. 군조. 나달의 수분 함량을 낮추는 기본 방법입니다. 수분 함량은 미생물에 있어서 극도로 낮은 수준, 12 내지 14%까지 낮춥니다. 이것은 나달의 질을 오랫동안 보존하는 데서 가장 믿음직한 방법입니다. 냉각. 10도씨 미만의 온도에서 나달을 냉각시킵니다. 이런 방법은 해충과 미생물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막습니다. 진공. 나달 창고의 공기 중에 산소 함량은 낮추고 이산화탄소나 질소의 함량은 높이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것은 해충의 숨쉬기와 생명활동을 억제합니다. 종자 나달에는 이런 방법이 도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싹트는 능력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나달 보관 기술. 적극적인 통풍. 나달을 냉각 또는 건조시키고 총량에 따르는 온습도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강제 통풍을 시킵니다. 나달 창고의 공기 조절. 현대적인 기술에 의하면 밀폐식 나달 창고 안에서는 주어진 기체 조성, 실내로 산소 함량 5 내지 15% 기체 조성이 유지됩니다. 이것은 해충의 생명 활동을 억제하며 나달의 질을 3년 정도 유지하게 합니다. 소독, 훈증 및 부식 방지.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포습신에 의한 훈증 소독을 진행합니다. 또는 나달을 방부 처리합니다. 이것은 나달 손상을 1년 정도 방지합니다. 나달 호시를 최소화하자면 다음에 종합적인 방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달 처리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방금 수확한 나달은 최단 기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 표준 수분 함량에 이를 때까지 건조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보관에서 기본으로 됩니다. 나달 창고를 바로 선택하고 보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달 창고는 밀폐식으로서 지하수와 해충의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하며 통풍 및 온도 측정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나달을 새로 창고에 넣기 전에 반드시 위생사업과 해충 구제를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감시를 해야 합니다. 나달 보관 전기간 온도와 수분 함량, 색깔, 냄새, 해충 피해에 대한 통제를 항시적으로 해야 합니다. 현대적인 감시 체계는 먼 거리에서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합니다. 나달 배치를 올바로 해야 합니다. 작물과 품종, 수분 함량, 질이 각이한 나달을 따로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미 훈증 공정을 거쳤거나 자체 발열의 특징을 가진 나달들을 함께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수확 후 나달의 질은 필요한 조건 보장에 의해 직접적으로 좌우지됩니다. 나달 보관 방법 및 기술을 제대로 준수하면 나달의 변질을 방지할 뿐 아니라 모든 영양가와 싹트는 능력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유종, 탁승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최위협이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시대에는 중앙이 지방을 부러워하게 하고 지방의 지능이 우리 국가의 전쟁과 발전을 대표하게 하며 지방의 리상적인 면모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으로 되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구상입니다. 농촌지능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오. 우리 농촌이 변해도 확연히 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살림집들이 농업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차려지고 그들이 도시 사람들 부럽지 않게 새 생활, 새 문명을 마음껏 누리는 새 시대가 이 땅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평양시 농촌경리위원회 부원 우광훈 동문은 당중앙연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는 새 시대의 농촌혁명 강령을 천명한 역사적인 회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김현훈 총리사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이 성숙된 역으로 나선 우리 혁명 실천, 농촌의 실태를 깊이 통찰하시고 전원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 발전의 위대한 새 시대를 위해서 농촌 진흥을 강력히 다그쳐 우리 당의 농촌 건설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새 혁명 강령을 제시하셨습니다. 김현훈 총리사 동지께서 제시하신 새 시대 농촌 혁명 강령은 우리나라 농촌 건설의 어렵고도 방대한 과제들을 사소한 편향도 없이 성과적으로 최단 기간 내에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위력한 실천적 무기입니다.
0: 저런 회의에서 경야룬 총비서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농촌 지능을 강력히 다그쳐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 단계에 올려세우고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는 위대한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런 회의에서 취해진 중대 조치들은 회의 참가자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습니다. 전국의 농촌 마을들을 모두 새롭게 변모시키는 것은 어렵고도 방대한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진정 쌀로서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 온 우리 농업 근로자들에게 하루빨리 문명한 생활 조건을 안겨주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야룬 총비서 동지께 있어서 농촌 건설과 관련한 문제는 단순히 경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거세차게 벌어지는 농촌 살림집 건설의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 각종 문건과 설계들, 취해 주신 여러 조치들과 과업들은 그대로 농촌 발전의 리정표가 되었습니다. 그 이에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앞을 다투어 솟아난 사회주 농촌의 희한한 실체들은 정말 많고도 많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 농업 근로자들에게 훌륭한 살림집들을 안겨주시고 신선한 남새도 안겨주시려 마음쓰시는 경야룬 총비서 동지의 위민 헌신의 여정 속에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온실농장들이 곳곳에 일어섰습니다. 중평 온실농장 경리 김태식 동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2: 예로부터 추위가 일찍 찾아오고 늦게 물러가는 불리한 기후 조건으로 하여 남새 농사가 잘 되지 않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음을 놓지 못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신 곳이 바로 한경북도였습니다. 그러던 곳에 이렇게 희한한 온실농장이 건설되었을 때 우리 도안의 인민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농장을 토지전략형, 노력전략형, 수경 온실과 토양 온실을 배합한 현대적인 농장으로 건설하는 것과 함께 농장 운영 준비 사업도 예견성 있게 밀고 나가며 온실 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키

0: 도록 방향과 방도를 한이 밝혀주신 경례하는 총비서동지 세심한 용도에 의해 흙먼지 날리던 중평지구의 거창한 온실바다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멀고 가까운 곳은 있어도 자신이 마음속에는 멀고 가까운 이민이 따로 없다는 것이 경례하는 총비서동께서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는 신조입니다.
1: 새해시대 사회주의농촌 건설과 축산업 발전의 새로운 본보기를 일떠선 삼광축산농장 조업식을 우리 민들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고 쪽부터 내려오는 산천 경계밖에는 눈이 드는 곳이 없었고 농촌의 세기정다 구성이 다분했던 운전군의 막바지 꼴이 현대농촌과 현대축산의 미래를 직관하게 하는 표준 실체로 청사진으로 전견된 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고 하시며 그리도 희열이 넘쳐 계시던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면서 농업근로자들 뿐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이 격정에 설레이던 그날은 모든 농촌을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으며 부유하고 문명한 리상향으로 전면시키는 역사적 위협을 우리 대에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심주어 선언하시는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뜻깊은 연설의 구절구절을 우리 민들은 깊이 사겨안았습니다. 그의 원대한 구상이 현실로 꽃피어난 행복의 터전에서 인민이 터치는 이 격정 하늘 끝에 닿았습니다. 읍에서도 수십 리 명을 넘고 고를 지나 고비 많은 소록길도 끝나던 삼광. 바로 여기서 펼쳐졌구나. 더 넓어지고 더 환해진 사회주의 농촌 발전의 새로운 길이. 멋들어진 새 집을 짓고 기계농사로 다수확을 내면 그것이 흥하는 농촌의 모습인 줄 알았더니 얼마나 먼 일을 우리 원수님 바라보신 것인가. 그 얼마나 휘황한 앞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신 것인가. 바닷가 마을들엔 무수한 낙원포들이, 산골 마을들엔 새로운 삼광리들이 문명과 부흥의 자태를 솟구고 솟구리니 가슴 벅찬 이 시대의 숨결을 안고 도약하자 생활이여, 복된 삶이여. 그렇습니다.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원대한 구상에 떠받들려, 그의 끝없는 노고와 헌신에 떠받들려 지금 이 시각도 우리의 농촌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위대한 노보이께서 계시어 더 희한하고 더 눈부실 사회주의 농촌의 밝은 미래를.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오.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방송은 12시에 보도한 날씨, 이어서 중기 해상 예보. 13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에는 전야마다의 풍미한 가오를 안아오시려, 이런 제목의 방송. 15시에 보도가 있고, 16시에는 애국의 마음을 깊이 심어주시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17시에 보도, 18시에는 방송 무대, 저곡을 떠받드는 저석이 되자. 19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9시 48분에는 시를 보내드립니다. 언제면 그 언제면. 20시에 보도, 20시 13분, 새로 포함된 야영 일정에도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에 종합 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 일기 예보와 중기 해상 예보가 있습니다. 22시에 보도, 22시 25분, 방송극 사랑의 우리 집. 23시부터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이후에 들으시게 될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보도입니다. 영광스런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기념 국기 개양식 및 주황선 소모

0: 참석하시어 성스런 국기 앞에서 엄숙히 선사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거룩하신 모습은 오늘도 천만 인민의 가슴가슴을 무한한 격정으로 휩싸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선사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끓어넘치는 애국의 마음,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명감의 열화 같은 분출이었고, 우리 일꾼들이 강대하고 번영하며 아름다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한 투쟁에서 책무와 역할을 다해나가기를 바라시는 크나큰 기대와 믿음의 발현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는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해 어떻게 헌신 분투해야 하는가를 고귀한 수범으로 가르쳐주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하면서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리성년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지 구차대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책임적인 시발로 되는 올해 하루하루를 비상한 각오와 분투로 이어오셨습니다. 인민들과 새해 첫 시각을 함께 맞이하시는 뜻깊은 자리에서 위대한 한해의 기록장의 갈피들을 어떻게 채워넣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신 신년 경축 행사의 뜻깊은 윤설과 앞으로의 개척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은 무엇으로 되어야 하는가를 일깨워주신 령성기계 륜합기업소 1단계 개건 현대화 대상 준공식에서 하신 뜻깊은 가르치심, 그리고 당주학연의 제9기 제2차 전원에 의해서 석탄광업을 추켜세우며 전국의 탄광마을을 개변시킬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현 단계에서의 당 및 국가정책 방향과 앞으로의 단기적 및 중장기적인 투쟁 가업들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시였습니다. 그이께서 그려주시는 번영의 희한한 설계들을 받아안으며 온 나라 인민은 크나큰 격정에 넘쳐 승리의 레일을 그려보았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세상에서 우뚝가는 천하제일 강국으로 일떠세우실 순관 비상을 안으시고 고창한 변혁투쟁의 맨 앞장에서 투철한 공격정신으로 초인간적인 우지와 정력으로 새겨가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애국 혼신의 자욱자욱은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안아오게 한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줄기차게 달려온 고창한 투쟁의 전과정을 궁지 높이 돌이켜보며 보다 희양해질 조국의 레일을 가슴 뿌듯이 그려보며 온 나라 인민은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계시어 조국 땅 어디서나 놀라운 전변의 역사가 펼쳐지고 노동당 만세설이, 사회주의 만세설이가 무궁토록 울려 퍼질 것이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였습니다.
0: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지니신 한없이 숭고한 애국의 세계는 이 세상 가장 열렬한 애국, 가장 순결한 애국, 가장 헌신적인 애국으로 천만의 가슴을 세차게 울리고 있습니다. 하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애국 헌신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해서 애국의 마음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2: 대성구역 유명동 처급여명위원장 김혜용입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절 기념 국기 개양식 및 중앙선서 모임에서 하신 축하 연설에서 위대한 자기 국가에 대한 남다른 궁지와 자부, 열렬한 애국의 감정, 그리고 조선인민의 뛰어난 재능과 강한 자존심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다 강대하고 보다 번영하며 보다 아름다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미래를 유문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세위인의 위대한 애국의 세계를 언제나 가슴에 안고 살자는 것이 우리 민 모두의 마음입니다. 우리 초고유명위원회에서도 많은 유명원들이 금수산 태양공전 가까이에서 사는 남다른 궁지를 안고 태양공전 주변의 잔디밭 관리 사업에 자신들의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지구 5단계 건설장을 비롯한 중요 대상 건설장들에서 유명 협력대 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있으며 구역안의 산림복구 사업도 힘있게 내밀어 사회주의 애국민 칭호 단위의 용례를 계속 빛내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애국 혼신의 발걸음에 맞추어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겠습니다.
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78돌세 즈음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태성 동지에게 여러 나라 정부 수반들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박태성 동지에게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정부 수상, 웬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수상, 네팔 수상, 몽골 수상, 캄보지아 왕국 수상, 쿠웨이트 국가 내각 수상, 쿠바 공화국 내각 수상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들에서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세 즈음에서 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앞으로도 나라들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끊임없이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박태성 동지에게 팔레스티나 국가 부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0: 서해곡창 황해남도의 농장벌들이 당민한 비우가을로 들끓고 있습니다. 농업생산에서 기치를 들고 나가야 할 나라의 제일 큰 농업도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과 기대를 새겨안고 봄 내 여름 내 포전 마라의 애국의 구슬땀을 묻어온 황해남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매일 수천 정보의 벼가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제 9차 대비가 진행된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알곡생산 성과로 빈매를 일념안고 도농촌경리위원회의 일꾼들은 가을과 탈곡, 수매와 관리, 조직사업을 일하는 한편 시에서 군비를 피카추도 정책적 지도와 장악총화 사업을 심화시켰습니다. 안악군과 안악군에서는 농장별 작업반경 지대적 특성과 특성의 염원율을 빠짐없이 장악한 데 기초해서 여러가지 순서로 수단을 이용하면서 시작부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겨종합 수확기들을 집중 배치하여 작업 효율을 제고할 수 있게 한 신선군과 재령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온 흠들여 자려온 곡식을 얻어들이는 받고 매일 계획보다 많은 묘를 배드리고 있습니다. 연안군의 농장들에서도 예상 수확구 그대로 식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기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일정 계획을 뜻임없이 완수하고 있습니다. 가을거지와 나덜털기 좋은 비를 착실히 해온 해주시와 강릉군의 농업은 포전의 물빼기를 선행시 시키고 기계와 단묶기 등 공정관 맞물리면서 단위 시간당 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청단군과 벽성군, 은천군에서 이삭이 여무는 기간과 나날의 물경을 정막히 따져보고 농기계들을 적절히 배합해서 벼갈거지 면적을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알곡 행산을 농업근로 함께 챈 자각을 안고 도안의 일본 근로자 노력적으로 물질적으로 밑에 지입니다.
3: 천성 청년 탈건들과 탄부들이 국가건설의 초구에서 가장 값높은 공헌을 세워가는 나라의 핵심으로 내세워준 당의 사랑과 믿음에 성과로 보답할 일념안고 환상 조건, 막장 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작업 활용에서 정전복한 생산량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리일 기자와 만난 천성초강 기사장 류경남, 굉장 한명일 동무들은 말했습니다.
4: 당의 하나가 한민족의 더 높은 속단 생산 성과로 보답하자고 떠나서 우리 천성의 탄부들은 지금 중산률을 더 고조시켰습니다. 한강에서는 채굴 조건에 유리한 지역들에 불침 용량을 집중 배치, 더 많은 예비 채탄 장소를 확보해 나가고 있고 서울 채탄 중대로 채탄 중대에서 압송을 적극 받아들여 내 석탄 생산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갱과 1갱, 2갱을 기록한 갱들에서는 막장 작업의 기계 비중을 높이고 전작의 균형을 맞추면서 석탄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5: 현재 갱에서는 탄상 작권에 맞는 해탕 방법을 받아들이고 막장 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려 출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관리와 노력조직을 미래 중대 소대 허상과 사회주의 경쟁을 활활히 벌리며 일정 계획을 뜻임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채탄들은 한 교대 도화기, 한 탄차 도화기와 같은 대중 운동을 요 매일 석탄 생산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0: 지방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건설 각지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속에 지방 발전 정책 대상들에 보낼 설비 또 일정 계획 대로 없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지방발전 20성 신설 조항 추진 비용에서는 지방발전 정책 대상들에 보낼 설비들의 품종 수가 늘어나 설비 제작을 끝내기 위한 대책을 빈틈으로 완강하게 밀고 나가 기자와 지방발전 20성 10 비상설 조항 추진 비용의 성 김영선 현재 지방발전 정책 대상들에 보낼 기계 설치 제작이 마감나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 설비 생산을 맡은 단위들이 최...

0: 예단 기간에 높은 질적 수준에서 끝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설비 생산과 출하를 완료한 단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구성 공작기 공장과 사리온 보일하고 사리온 광산 기공, 성량 채굴 기계 공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이 설비 생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많은 단위들에서 뒷단위들의 기술자 기능을 보내줘서 적극 도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위들에서는 생산한 산 품질 검사와 출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제4차 민스크 국제교역 축전이 17일부터 20일까지 벨라루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축전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이따를 비롯한 20여 개 나라 우수한 교회 배우 120명이 참가했습니다. 대륙교회 정복자들인 우리 교회 배우들은 공중사 비롯한 높은 기기들을 훌륭히 수행함으로 산중들의 절차 을 받아 시상식에 완벽하고 세련된 이목을 지닌 우리나라 체력교의 정복자들의 축전 최고상인 금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세계 교회 무대에서 주체 교회 예술의 면모를 또다시 힘있게 과시한 미동훈 우리 교회 자랑 찬송과는 홍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좌감이 전개해 나가는 인민들에게 고무적 힘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 제20차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 역기 선수들이 연일 금메달을 획득하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일 여자 역기 57등급 경기에 출전한 오광목 선수는 끌어올리기에서 104kg,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대회 신기록, 끌어올 104kg, 끌어올리기에서 134kg, 세계 신 아시아 신기록, 대비 축표 올리기에서 34감을 성공시킴으로써 종합 204kg, 세계 신기록, 신기록, 대비 신기록, 종합 238kg의 성적으로 영예의 우승을 쟁취했습니다. 한편 박진혜 선수는 여자 역 11kg 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1: 제20차 아시아 경기대회 여자 축구 우리나라 팀과 중국 대북팀 사이의 준준 결승 경기가 25일에 진행됐습니다. 팀의 전술적 의도를 잘 살리면서 공격 속도를 높여나가던 우리 팀에서 경기 11분경에 선제 골에 이어 경기 시간 29분경, 34분경, 64분경, 86분경에 상대 팀 금을 은역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팀은 중국 대북팀을 5대1로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팀은 29일에 중국 팀과 준결승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2: 다음, 마다가스카르의 동남부 지역에서 홍역과 말라리아로 3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22일 이 나라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사망자들 중 75%가 의라고 합니다. 왁진 접종을 다그치고 그들에게 보호 장비를 공급하는 등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은봉 허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에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였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금강, 숙천을 비롯한 북부,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과 정평에서 백두산에서는 비온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신원, 부전을 비롯 서해 이남,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었습니다. 오늘은 고기압과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북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여기서 산발적으로 10mm 미만의 비가 내리, 백두산에서는 2cm 미만의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 개이겠습니다. 저기압골과 고기압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 대체로 오전 한때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고 오후와 4만 내리겠습니다. 대는 강수량은 5 내지 10mm입니다. 남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갑니다. 그 밖에 지역 흐름이 많이 끼면서 밤과 밤 사이에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특히 뉘옹원, 동신을 비롯한 중부 이북의 국역에서는 우박이 내벼락도 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예기 강수량은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과 덕천, 희천, 장진을 비롯한 한도, 자강도, 한도의 일부 지역에서 10 내지 30mm, 부분적으로 50mm 정도의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mm 미만입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청단, 전천을 비롯한 서해안, 내륙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해당 지역의 건설농업부문, 전력공업단, 인민경제연합은 우박과 별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최근에 매우 적게 내리고 대기 상대 습도가 평년보다 낮아지어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맞게 팀 감독 부문에서는 사람들이 입산 규정과 질서 지키고 산에서 일을 하지 않도록 강제를 강화하며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진화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바람은 오늘 서해안 지역에서 북이 초당 1 내지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m로 불겠으며 내일은 전반적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비겠으며 내일은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일부 지역 약간의 비가 내리고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평년보다 4도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시,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시, 내일 낮 최고 25도시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해주, 사리원, 원산, 함흥,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밤한때 개이겠습니다. 강계시는 오후 비가 내리고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리겠으며 청진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는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라선시는 오후에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27도시, 신의주 26도시, 해주 28도시, 사리원 28도시, 강계 23도시, 원 24도시, 함 6도시, 청진 1도시, 해산 19도시, 남포 27도시, 라선 21도시, 해 17도시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강계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이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개성시는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리겠으나 오후 한때 개이겠으며 사리원 남포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성시는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청진 해사선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17도시, 24도시, 신의주 17도시, 23도시, 해주 17도시, 28도시, 사리원 16도시, 27도시, 강계 12도시, 20도시, 원산 15도시, 23도시, 15도시, 24도시, 청진 15도시, 21도시, 예산시 19도시, 남포 17도시, 16도시, 라 12도시, 20도시, 개성 16도시, 27도시로 예견됩니다.

0: 다음 파단을 씁니다. 오늘 전반 해상에서 남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체로 흐리고 그 방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물결은 0.5, 1.5m로 일겠으며 흐려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 남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해상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4 내지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경안남북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고 황해남도 해상은 대체였습니다. 모레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m로 불고 0.5 내지 1.5 일겠습니다. 또 해상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해남도 해상에서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초당 7 내지 10m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예견된 파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조선 동해해상 남서풍이 초당 내지 7m로 불다 초당 7 내지 7m로 불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내지 7m로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30일 강원도 함경남도에서는 남서풍이 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온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온바다에서는 2내 3m로 높겠습니다. 함경남도 해상에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10, 15m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 0.5 내지 2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10월 1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 가까운 바다에서 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2일 전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3일 조선장에서는 북서풍이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1.5m로 일이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7 내지 10m로 불고 물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9월 29일 10월 3일까지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0: 인 위대한 수령호 항일혁명 투쟁시기에 오신 보전적 명 피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일혁명 투쟁 시기에 지우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가를 보내드렸습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조재엽이 끄시는 절세의 위. 평양인 김정운동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 인민 식량 문제, 먹는 문제만이 해결하고 우리 주의를 지키고 사회주의 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전야마다의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시리. 이 전야마다 황금이삭 솔잎입니다. 그 어떤 우연이나 독택으로 이루어진 결실이 아닙니다. 중조선과 장애 속에서도 농업생산 창성을 위한 가장 정확한 방향, 명백한 실천적 강도들을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걸음걸음 이끌어오신 경야님 비소동 중한 용도를 오실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신음이 우러릅니다. 역사적인 당제 구차대회에서 새로운 대회기간에 농업부문에서 점령해야 할 알곡 생산 목표와 과업들을 제시해주신 경야님 총비소동지의 거룩하신 영성을. 야린 총비 소동지께서 알곡 생산 구조를 바꾸는 사업을 심화시키고 밀가루 확장하며 종자 흉년과 광농사, 간석지 농사와 두부, 토지 개량을 알곡 생산 증대의 중요한 담보로 틀어지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시금 가슴 뜨겁게 왔습니다. 나라의 농업에 바치신 이리한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돌이켜보면 지연간 해가 갈 불리해지는 기후와 오심하게 나타나는 자연재해로 해서 그 어느 부문보다 더 큰 파동을 겪어야 했던 것이 바로 농업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은 이 모든 것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 있게 작전하고 누구나 선뜻 결심할 수 없는 중단도 내리며 나라의 농업생산을 장성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겨눕니다. 경야린 총비서도 당중앙결의 제8차전원 회의에서 제시하신 대실의 총령 강령, 농촌 문제를 전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 와해를 하루빨리 이룩하기 위한 지침들이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나라의 알곡 생산 구대에 대한 정책은 전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는 인민대중 중심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조선 총령이 문권의 글로 남기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억지를 지니신 경야님 소동지께 내놓으실 혁명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콩농사, 감자농사 열풍을 다시 한번 고조시킬 문제와 정부당 수하며 조수와 각지 농사하고 축산과 과수, 남새와 공예작물들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새시대 농촌총명 강령에 제시된 사상들은 현식이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서 고귀한 지침으로 됩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영농자지를 충분히 공급해서 농업생산에 유리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해 주도록 하신 크나큰 배려에도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과학적인 농사체계와 방법을 확립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해마다 방대한 관계공사 과제를 훌륭히 결속하도록 해주신 혁명적인 조치에도 나라의 농업생산을 하루빨리 확고한 상승 단계에 올려세우시려는 경야님 총비소동지의 숭고한 의도가 어려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자연의 광란이 전야를 휩쓸었을 때 몸소 험한 포전길을 걸으시며 자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일일이 취해주신 경야린 총비서동지, 은파군 대총리 일대의 피해복구 건설 현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맥을 놓지 말고 분발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출을 높이기 위해 마지막까지 약하게 책임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고 침수 피해를 입은 안변군 오개농장을 찾으시어서는 찬비에 옷자락을 적시시며 재복구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위대한 어버이의 혼신과 로고를 우리는 전혀 잊지 못합니다. 그날을 돌이켜보는 농업위원회 부원 차문철, 강철 동지들의 목소리 뜨거움에 젖어 있습니다.
1: 폭풍 피해를 입은 안병근 오이농장을 찾으시어 피해 복구 사업을 지도하신 경위하는 총부서 동지께서는 그로부터 며칠이 또다시 농장을 찾으셨습니다. 온통 침수되어 흙탕성에 묻혀있던 농장벌들이 피운족을 말끔히 가신 모습을 만족 속에 바라보시던 경위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안병근 옥외 농장과 월랑 농장의 논들이 원상대로 복구되었다고 며칠 전만 하여도 강화천 제방이 터져 많은 면적의 논들이 물에 잠겨 있었는데 이제는 구훈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에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들을 원상 복구하고 알곡 수확구에 영향이 미치지 않게 한 것은 커다란 성과이라고 말씀하시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를 우러르며 일꾼들은 격정에 목이 메었습니다.
2: 그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군인들의 애국충심에 의해 자연재해를 입었던 이 논들에도 풍년이 싹 솔리는 바다가 펼쳐지게 되었다고 졸졸히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 한 일꾼이 농약 살포 준비가 다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자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러면 농약 살포를 진행하라고 명령을 하달하셔서 몸소 비행 지휘를 해주셨습니다. 정룡 안변포 상공에 새겨진 사연 깊은 비행운은 조국의 부강부능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시는 위대한 어버이를 모신 우리 조국에서만 태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감동 깊은 화폭입니다.
0: 어찌 안변군의 오계리와 올랑리에만 새겨진 화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안속 한속지 피해복구 현장을 찾으시었을 때에도 허리치는 감탕물 속에 서슴없이 들어서시오 바닷물에 잠긴 논뼈들을 보시며 그리도 가슴 아파하신 경야린 총비서 동지.
3: 경야는 총선께서는 며칠째 쏟아져 내린 폭으로 하여 험해질 대로 험해진 진창길을 헤치시며 이곳 간속지 피해복구 현장을 찾으셨습니다. 일꾼들로부터 피해 사항과 복구 실태를 상세히 보고받으신 경리하는 총선께서는 언제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제방구까지 나오시오 사정없이 수로드는 바닷물을 이흙토록 바라보시면서 이미 보고를 받아 실태를 알고 있었지만 현지에서 직접 보니 피해 상황이 정말 엄중하다고 마네 안타까우신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총선께서는 터진 재벌로부터 간속지 논벌 쪽으로 걸음을 옮기시면서 일꾼들의 거듭되는 말려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침수된 포졸로 서슴없이 들어서셨습니다. 그때는 만조 시간이어서 바닷물이 허리를 치게 논들이 모두 침수되셨습니다. 일꾼들 모두가 재성스러움을 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바닷물에 잠긴 벼이석을 손에 드시고 살펴보시다가 바닷물에 잠긴 논뼈의 잎과 이삭이 모두 새까맣다고 이런 것을 보고 참상이라고 한다 것이며 멋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총선께서는 터진 재방복구 사업을 하루빨리 결속하는 것과 함께 환원복구가 가능한 논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염지 피해 방지와 영양관리 대책을 비롯해서 논뼈 생육에 필요한 모든 대책적 문제들을 빈틈없이 감개해 나가로써 논뼈 수확과 감소를 최소화하고 초계상 수준의 알곡 서출을 거둘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수단을 다해 나간다고 또다시 강조하셨습니다.
0: 안속 간속 흉년 사적지 강사 리일진 동지의 이야기 우리 가슴 세차게 울려줍니다. 진정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시야말로 나라의 농업 문제를 단순한 경제 실무적인 문제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누구나 다 잘 사는 나라로 보란듯이 일도세워 인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노동당 만세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그를 위해 끝없는 혼신과 노고를 바치고 계시는 위대한 어버이십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땅의 풍요한 가을, 우리가 누리는 모든 행복은 위대하신 우리 어버이의 천만 노고와 맞닿고지는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나라의 농업 발전을 위해 그리도 마음쓰시며 사회주의 전야에 행복의 열매가 주렁지게 하시려 헌신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어 나라의 농업 생산에서는 보다 큰 비약과 발전이 이룩되고 우리 민이 노력할 문명 부유한 새 생활 새 행복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전야마다의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시려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녀님의 겸연한 용도 밑에 새 생활이 꽃피어나는 내 고향 내 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그 품속에서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의 한없는 긍지와 행복을 반영하여 1954년에 창작된 가요 내 고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보도입니다. 인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가치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류경 안과종합병원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병원의 의료 일꾼들은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이 사회주의 보건의 혜택 속에서 가장 선진적인 의료 봉사를 마음껏 받으며 모두가 무병무탈하고 문명생활을 누리도록 하시려 류경 안과종합병원을 찾으시오 병원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던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불멸의 용도 실록을 크나큰 벽정 속에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1: 류경 안과종합병원 부원 김은혜입니다. 경의하는 청수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시력 문제를 걱정하시며 안과종합병원 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병원의 위치와 규모는 물론 형성안도 여러 차례나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들과 각종 비품들, 안경상점의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직접 맡아 해결해 주시는 하늘같은 운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병원을 찾으신 경의하는 청수동지께서는 외래병동과 입원실 병동을 비롯해서 병원의 여러 곳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셨습니다. 청수동지께서는 아무런 불편도 없이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저하할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병원의 의료일꾼들과 봉사자들, 정업원들이 의료봉사활동을 잘할 때 대한 문제, 병원을 항상 위생문화적으로 깨끗이 거두고 설비들과 비품들을 에어관리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병원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0: 병원의 의료 일꾼들은 어머니 당의 인민사랑을 종이밭으로 환자 치료와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류경 안과종합병원 과장 한용신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금 우리 병원의 모든 의료 일꾼들과 간호원들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더 나쁜 치료성과로 빛내일 일념을 안고 수많은 배내장과 럭내장 환자들을 비롯해서 눈 질병을 앓고 있는 이러한 환자들의 눈을 띄워주는 치료사업에서 많은 성과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3: 자강대암의 중소형 발전소들에서 전력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도를 현존 발전 설비들의 성능을 개선하고 발전 효율을 제고하는 데서 찾고 이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김문일 특파기자와 만난 자강도 인민위원회 과장 홍승진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 지금 도안의 모든 중소형 발전소들에서 발전 설비들을 기술적으로 완비하기 위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혁신안들이 창안도에 되고 있는데 홍주어발전소에서는 탑인용 설비를 완전히 없애면서도 그 수명을 훨씬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치수구 보내기를 이용한 오물청소기를 새로 제작해서 노력을 줄이면서도 전력생산을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희천 3호발전소에서는 발전기 냉각관 물대 제거 장치를 새로 제작해서 발전기 가동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향산 노연발전소에서도 발전기 려자 조정 장치를 도입해서 종전에 비해 발전기 효율을 높였습니다. 지금 발전소들에서는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기술적으로 완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여 전력 생산을 부단히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0: 다음, 비상한 용기와 분투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진 속도를 배가해 나갈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평안북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대상 건설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혁명정신, 혁명투지를 북돋아주는 사상전을 공세적으로 벌이는 한편 모든 시공 단위들에서 건설물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종합평가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장의 곳곳에 당정책이 맥박치는 구호와 표어 등 직관선전물들이 게시되고 기동적이며 호소성이 강한 경제선동활동이 보다 박력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신의주 온실 종합농장 지구의 새로 일도서는 현대적인 양묘장과 과수원 건설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에 동원된 일꾼들은 해당 부문 단위와의 긴밀한 연계 밑에 설비 자재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면서 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주도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주시와 운산군, 삭주군, 천마군, 구장군 대대의 돌격대원들은 양묘장의 사무 및 후생 건물을 비롯한 10여 동의 건물에 대한 골조공사를 끝낸 데 이어 외벽 타일 붙이기를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과수원 건설을 맡은 철산군 대대와 염주군 대대에서도 앞선 작업 방법들을 받아들이고 각종 기계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맡은 대상 공사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의주시의 여러 지역에서 남세봉사기지 건설이 활기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민을 위한 창조물을 일도 세운다는 긍지를 안고 건설자들은 효율적인 발판 및 휘틀 설치 방법을 도입해서 골조 공사를 결속한 기세로 질 제고를 틀어지고 타일 붙이기, 장식 미장 등의 용량과 수단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3대 혁명 전시관, 신의주 영화관 건설장에서도 건구 설치, 활성 미장을 비롯해서 내부 마감 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와 혁진을 이룩하려는 드높은 요리를 안고 오래 계획된 대상 건설들을 하루빨리 완공하기 위해 창조와 노력의 땀방울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3: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적대 세력들의 책동이 날로 노골화되고 있는 정세의 여기에 맞게 각지 대학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반제계급 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동맹 조직들에서는 현 시기 계급 교양을 강화하는 것이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된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계급 교양의 시류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을 적극 탐구 적용하여 모든 대학생들을 투철한 주족관을 지닌 계급의 전위 투사들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이 저지른 천인공날 만행을 밝아놓는 역사의 고발장이며 복수심의 발원점인 신천계급교양관과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은 평양관광대학, 장철구 평양상업대학 등 평양시 안의 여러 대학 학생들은 적들의 변할 수 없는 야수적 본성과 피로 새긴 역사의 교훈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계급의 칼날, 복수의 칼날을 더욱 소슬프르게 벼리어갈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평양 외국어대학 초급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적들이 감행한 야수적 만행의 체험자와의 상봉 모임을 의의있게 조직했으며 한덕수 평양 경공업대학에서도 계급교양 주제의 웅변 경연을 실효성 있게 진행해서 학생들의 계급의식을 높여주었습니다. 계급교양 거점들에 대한 참관과 복수교리 모임, 계급교양 주제의 영화, 편집물 시청을 비롯한 계급교양을 다양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하고 있는 리수복 순천화학공업대학, 함흥상업봉사대학에서도 새 세대들의 계급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에서 좋은 성과와

0: 경험이 잠재되고 있습니다. 평성수의축산대학, 평성석탄공업대학의 학생들도 계급교양의 여러 계기를 통해서 적과 평화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며 오늘도 침략전쟁 연습에 광분하고 있는 적대 세력들과 계급적 원수들에게는 오직 무자비한 징벌을 내려야 한다는 천리를 다시금 새겨안고 있습니다.
1: 다음 소식. 수단에서 분쟁으로 민간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2일 유엔 기구가 밝힌 데 의하면 북부 코르도판, 남부 코르도판, 북부 다르푸르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지난주에만도 수천 명이 분쟁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지난 19일 일부 지역에서는 무장 충돌 과정에 13명이 살해되고 400여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폭력 사태가 악화되면서 경제적 혼란이 지속되고 식량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오정숙 박성곤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이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산림조성사업은 김정일 애국주의를 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보람찬 사업입니다. 애국의 마음을 깊이 심어주시며 위대한 당의 현명한 용도의 손길 아래 내조국 강산이 더욱더 불어가고 있습니다. 산림복구의 나날에 우리민은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을 간직했고 절세미인을 모시어 아름다운 조국 강산에 오늘도 농번영할 내일도 있다는 철의 진리를 신념으로 쪼아박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앞에 어려옵니다. 국토환경보호성 주황양요장을 찾으시고 벌거벗은 산림을 그대로 두고 이제 더는 물러설 길이시면서 역사에 없는 자연과의 전쟁을 선포하시던 경애하는 총기서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이 잊지 못할 그날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 사업을 벌려야 한다는 데 대하여 강조하신 경애하는 총기서동지께서는 산림조성사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강령적 지침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날이 푸르러가는 조국의 산발들의 삶과 마음을 얹고 우리 인민 누구나 경애하는 총기서동지께서 산림복구 사업의 가장 적막한 진로를 명시하신 분열의 대강들을 순응히 되새겨봅니다.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여 조국의 산들의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 현대적인 양묘장들을 건설하여 산림복구 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역사적인 노작들에서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산림복구 사업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순관요문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이라는 것을 전 생민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1: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지도국 초장 김승재입니다. 산림복구의 시작과 함께 그 어디서나 좋은 수종의 나무 모를 또 많이 생산 보장할 것을 절실하게 요구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양묘장들에서도 수종의 다종화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실태를 깊이 헤아리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꾼들에게 산림은 수풍어 주변의 산들처럼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수풍어 주변의 산들의 이 수름이 우거진 것은 산림의 헌성님도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산림경용 부문에서 수풍어 주변의 산들에서 자라는 이 나무들의

0: 이 수종들 구성 상태를 알아보고 이 좋은 수종의 나무물을 돈 많이 생산해서 모든 사람들의 환송림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나무모를 해당 지역 산림의 경영 목적에 따라서 수종별로 생산 보장하게 한 사업이 종국 도처에서 경쟁적으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림 조성의 첫 공정에서부터 푸른 숲이 더 좋은 내일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한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1: 하나의 못 믿을 이야기가 삼삼이 떠오릅니다. 경연은 송기서동지께서 현대적으로 꾸려진 제122호 양묘장을 찾으셨을 때였습니다. 과학화, 공업화, 지략화가 훌륭히 실현된 양묘장을 만족 속에 돌아보시는 경연은 그 일을 우러르는 일꾼들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한해 전에 이곳 양묘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지식경제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 공업화, 지략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21세기 양묘장, 우리나라 양묘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전시킬 때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신 경의하는 총기서동지시였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총기서동지께서는 도들의 제122호 양묘장과 같은 현대적인 양묘장들을 건설하면 공업적인 방법으로 수억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조성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새로 건설하는 양묘장을 후대들에게 떳떳이 넘겨줄 수 있도록 대담하고 통이 크게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애국의 사업을 자기의 뼈심을 들여 깊숙이 박아야 한다고 참으로 의미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국의 사업을 자기의 뼈심을 들여 깊숙이 박아야 한다. 이 뜻깊은 말씀에는 산림복구야말로 후대들을 위하여 우리 세대가 꼭 해야 할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며 이 사업의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기울여야 한다는 그의 숭고한 뜻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산림복구 2단계 과업주행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던 어느 날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경의하는 총기서동지께서는 나라의 모든 산을 황금산, 동물산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서 지층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진정 나라의 모든 산들을 쓸모 있는 황금산, 동물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총기서동지의 끝없는 심혈과 노고를 되새겨 볼수록 가슴 뜨거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은 다시금 세게 안습니다. 이 땅의 소중한 모든 것을 품어안으시고 어린 나무 한 그루에서도 인민의 행복, 찬란한 미래를 안아보시는 경의하는 총기서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국산천을 아름다운 금수강산으로 꾸려나아갈 불같은 의지를. 애국의 마음을 깊이 심어주시며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혀 밑에 나날이 꽃피는 사회주의 농촌의 새로운 면모와 인민들의 보람찬 생활, 끝없는 행복을 반영해서 1963년에 창작된 가요 사회주의 라곤일세를 보

민속기하곡집을 펼치고 이 시간엔 주관중 관현악 노들강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보도입니다. 위대한 당주왕이 펼친 지방의 변화가 훈하는 새 시대에 대한 끝없는 감격과 환희로 온 나라가 끝없이 설레일수록 천만 인민의 가슴 속에 더더욱 깊이 새겨지는 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바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면불위의 헌신과 노고입니다. 지방 인민들의 숙망을 우리 당의 숙원으로 안으시고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으신 경의하는 청소 동지의 열화 같은 진정과 숭고한 위민 헌신에 의해서 전국의 동시적, 균형적, 비약적 발전이라는 거창한 혁명의 불길이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지고 있다고 하면서 지방발전 20승 10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 일꾼인 리 원성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지방공업 제품은 구조 수요만 보장하면 그만이라고 지방의 것이 중앙의 것보다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꾼들마저도 지방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질이 중앙 제품보다 낮은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여기며 지방 발전의 목표를 올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제일 가슴 아파하신 분은 바로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이셨습니다. 일꾼들이 그릇된 관점과 좁은 안목, 지방 인민들 속에 우연히 존재하던 후진성에 종지부를 찍고 지역 발전이 원대하고도 명확한 니상과 목표를 세워주신 경리하는 청소 동지의 현명한 용도와 크나큰 헌신에 의하여 오늘과 같이 현실이 펼쳐진 것입니다.
0: 강동군과 구성시, 장년군, 심포시, 랑림군 등을 비롯해서 해도 또 나라의 방방곡곡 멀고 먼 두메에서 없이 터져오르는 지방책 대상들의 환희로운 소식으로 하여 온 나라는 어디 가나 감격에 받아 번지었습니다. 현대중공업 공장들과 앙서서 병원들이 연이어 일도서는 격동적인 에게 당의 은정 시는 새 문명에 대한 끝없는 희열과 더욱 눈부실 내일에 대한 신심을 백배해주고 지방발전 20승 10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 일꾼인 리석철 동무는 말했습니다.
2: 지난해 새시대 지방발전정책실행의 두 번째 성공기술은 우리 인민들에게 커다란 안겨주고 있습니다. 신의 리정표로 될 뒤깊은 중국의 참소가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고리시켜 인사를 하시고 기업 인들을 따뜻히 안아주기도 하시는 합북들은 경의하는 청소동지께서 새 생활, 새 문명을 향유하기 위해 인민에게 주는 더없는 축하이고 최대의 축복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청소동지 새 시대 지방발전 수익자, 향유자는 지방 인민들이라고 하고, 당의 인민이고, 인민은 당정책의 도구로 행복을 이루는 우리식 사회주의 변함없이 고수하고 빛내어 나가야 한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방발전을 위한 사업에 미미한가를 다시금 새겨주었습니다.
0: 인민이 간직한 세계적 숙망인 지방 변혁을 더없이 신성하고 정의로운 위협으로 자신의 긍지와 용의로 새겨넣으시고 위민 헌신의 혁명 요정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청소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있어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며 우리 인민이 토치는 노동당 만세 소리, 사회주의 만세 소리는 더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3: 당지 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어기는 계획의 첫해 목표를 기꺼이 점령할 일념 안고 문평재련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힘있게 전개하며 유색금속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재련소에서는 선전선동 형식과 방법을 혁신하여 사상의 침투력과 감화력을 높이는 한 생산 실질을 가지는 기술적을 해결하는 데 모를 박고 작전과 지비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단일 발전을 경험할 요리 및 이곳 기술 노동자들은 좋은 피해가스를 류산 생산공정 확립을 비롯해서 생산 및 설설 개건 사업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온재련직장, 이온전해직장, 아연전해직장에서 전기료의 합리적인 조작 방법을 적극 함고 더 존외 공정의 원활성 보장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시 유색금속 생산량을 1.2 상승시켰습니다. 기관용 시장에서는 2억 주변을 제작 설치에 몰려 잘 줄이면서도 생산품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이바지했으며 식장의 노동자들도 기술혁신할 발휘 볼륨 생산 등신하고 제품의 실수율을 제고했습니다. 자체의 과학기술력을 시킴 이후 현장성의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해가는 문평재련소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은 더 높은 유세금속 생산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함경북도 림업관리국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현대적 해군 무력 건설의 획기적인 진보와 발전에 기여한 함선공업부문 노동계급의 투쟁 정신과 기풍을 따라배워 통나무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리국에서는 화선식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여 림산 갱목 생산 사업소들의 노동계급을 증산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습니다. 신양 림산 사업소 노동계급이 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곳 생산자들은 운반 수단들의 적재 능력을 제고하면서 예비와 가능성을 빠짐없이 탐구동원하여 일별 계획 수행률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3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마양 연상 림산 사업소에서는 나무 베기와 모으기, 사이 나르기 등 공정별 작업들에 대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진행하면서 이신작측의 일본세로 혁신의 돌파구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회룡 경원 갱목 생산 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갱목 생산 사업소에서도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합쳐 산지 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작업 방법을 받아들이고 내부 예비를 최대한 탐구 동원해서 윤전 기지들의 가동률을 높여 통나무 생산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3: 평양시안의 고려약 공장들에서 효능 높은 고려약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평촌 고려약 공장에서는 새 제품 개발 목표를 높이 세우고 원료 자재 보장을 선행시키는 한편 합리적인 생산 방법과 선진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효능 높은 약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모란봉 고려약 공장에서도 우이약품의 질을 높이고 정수를 늘리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생산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선교 고려약 공장과 중구 고려약 공장에서는 공정에서 기술 기종과 표준 조작법에 철저히 지키면서 연일 높은 생산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강 고려약 공장 소송 공장에서는 현대적 이산 공정을 구축했으며 소송 고려에서는 약초 세로 단 설비들을 제작해서 생산 활성화에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0: 평안북도 운산군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융이 꾸리기 위한 원림 녹화 사업을 놓고 있습니다. 의료처와 만난 운산군 인민위원회 부장 백용준, 운산군 설계연구소 소장 형철동 개말했습니다.
4: 군의 답상 농장의 농촌 건설하면서 원림 녹화를 새롭게 시대적 요구에 맞게 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았습니다. 농장 마을과 공원들, 주변 산기술까지 해서 운행나무, 수산나무, 느티나무를 비롯한 30여 종의 수만 그루의 나무들을 심어 이렇게 농촌 풍취에 잘 어울리는 원림 녹화를 조성했습니다.
5: 예.
4: 나무 뜨기와 운반, 심기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조직 사업을 진행해서 원림 녹화 조성에서 사소한 편향도 나타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군 설계연구소와 연계 밑에 상원농장의 새로 1도서는 농촌산림집 주변에 1만여 그루의 나무들과 과일나무들을 심기 위한 준비사업을 마감 단계에서 예견성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원림녹화 설계에서 중요한 것이 산림집들과 관광건물들이 모양과 넘나지 구역에 맞게 나무 품종을 잘 선정하는 겁니다.
4: 예.
5: 실내로 도로 가로수로는 수삼나무, 운행나무와 같은 나무들 그리고 산림집 주변에는 과일나무들을 문화회관과 편의봉사시설을 비롯한 공공건물 주변에는 나무, 고향나무와 같이 관상적 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심는 것을 비롯해서 나무 선정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원과 유치원, 휴식장 주변에는 장미와 항목염과 같은 꽃나무들을 심어 농촌 문화주택 지구의 풍취를 잘 살려야 합니다. 이런 물림 녹화 조건들이 충분히 지어진 답상리 농촌산림집 주변과 여러 공지들에 많은 면적의 잔디들도 심어 흙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다음, 남아프리카의 구아줄로 나탈주에서 22일 총격 사건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저녁, 정체불명의 무장괴한들이 한 살림집에 뛰어들어

사람들을 향해 마구 총사격을 가하여 1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이 림용순, 김일경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인민이 국가의 리익, 공동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국민적 의무에 성실하고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애국의 마음을 다 바치는 참된 사회주의 근로자로 살며 투쟁해 나갈 때 우리 조국은 언제나 끄떡없이 부강해질 것입니다.

0: 그대의 머리에 신설이 내릴지 멀리 저 멀리 아득히 걸어온 인생을 돌이켜보라. 그대는 무엇을 남겼는가 후대들 앞에, 그대는 무엇을 바쳤는가 어머니 조국에.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당제 고차대회가 가리킨 휘황한 진로 따라 전년적 국가봉의 새 시대를 안아오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고 있는 오늘, 맡은 일 도마다에서 성스러운 애국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고 보니 정말이지 생각도 깊어집니다.
1: 날로 번영하고 더욱더 강대해지는 내 조국의 발전상을 알아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려시 안겨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들과 딸, 그리고 손자, 손녀들, 이렇게 대를 이어가며 조국 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삶의 자욱을 새겨가고 있는 이 나라 국민들, 애국 가정들의 모습입니다.
2: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훌륭한 애국 가정의 주인공들과의 방송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조국을 떠받드는 조석이 되자.
3: 이 숲을 버리고 내가 어디에 가서 단 하루라도 편하게 살 것 같은가? 글쎄, 자네의 말대로 도양묘장으로 가면 편할 수도 있지. 그러나 일이 좀 힘이 들다고 빈산들을 남겨둔다면 훗날 사람들도 또 그런 식으로 다음 대에 넘겨줄 게 아닌가. 양심에 가책도 없지 말일세. 원기, 난 그게 가슴 아파 그러네. 사람이 한 생을 살고 나서 인생의 문을 닫게 되었을 때 나무 한 대라도 이 땅에 심어놓은 흔적이 있어야지. 자기만을 위해 먹고 입고 살았다면 그게 무슨 인간인가.
1: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겠지만 이 말은 예수령화 숲은 설레인다에서 주인공이 하는 대사입니다.
2: 그 원형이 바로 전림화 시대의 첫 공은 산림공인 강연경 동지입니다. 가열 조절했던 조국 해방 전쟁의 후가로 재가로만 날리던 고향 산촌을 소중히 품어안고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푸른 숲을 가꾼 강윤경 동지. 그가 한정을 바쳐 갖고 온 푸른 숲을 오늘은 그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가며 황금산, 보물산으로 갖고 오가고 있으니 그들이 바로 운산군 산림경영소 북진노동자구 산림감독원들인

0: 강용수 동지와 손자 강철 동무입니다.
1: 강용수 동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산림감독원이 된 때부터 근 20년 동안 푸른숲을 갖고 왔는데 강용수 동지의 머리에도 이제는 흰서리가 내렸구만요. 하지만 강용수 동지가 갖고 가는 산림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푸르러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2: 사람들은 저에게 이젠 아들도 산림감독원이 되었으니 일을 그만두고 손자이나 보면서 여생을 편히 보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 푸른숲을 갖고 온 그야말로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응당하리를 한 저에게 공의 칭호를 안겨주고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의 감높은 영예도 안겨주었으며 경려하는 총비서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 진행된 영광의 대장들에도 불러준 우리 당의 그 하늘같은 믿음에 내 천만분의 일도 보답하지 못했는데 제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자식들이 공대를 받으며 편안히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 벽면이 모자라게 모셔져 있는 영광의 기념사진들과 명예칭호 중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생각은 합니다. 바다는 사랑은 얼마이고 바친 땀방울은 또 얼마인가고 앞으로 우리 가정에 거듭 안겨지는 당의 크나큰 사랑과 운동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해 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 많은 일을 찾아 하겠습니다.
0: 예, 할아버지와 아버지 뒤를 이어 강철동무도 산림감독원이 되었는데
3: 우리 가정에는 두 개의 공원산림공 중소들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첫 천리마 선구자였던 우리 할아버지가 받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애호공로자인 저의 아버지가 받은 중소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자식들에게 너의 할아버지는 나라의 재부가 많아져야 나라도 잘 살 수 있고 우리 산림도 풍족해진다고 하면서 늘 산에서 살다시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대의 피와 땀이 스민 고향산촌을 더 푸르기만 할 수 있다면 이 몸이 한줌 고름이 되어 뿌리를 덮어준 데도 여한이 없다고 하면서 이른이 넘은 열난 몸에도 산에서 내리지 않고 지금도 푸른 숲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에서는 나라의 모든 산들을 경제적 가치가 높고 인민생활의 실지 덕을 보는 수성이 좋은 나무들로 뒤덮인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발전정책 실현에서 나라의 산림이 맡고 있는 몫은 대단히 크며 바로 그 성스러운 임무가 우리 세대의 어깨 위에 걸맞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실지 덕을 볼 수 있는 수종이 좋고 쓸모있는 나무들을 더 많이 심고 갖고 나감으로써 전 세대들이 피땀이 스며있는 고향산촌을 사회주의 무릉도원으로 꾸려나가는데 애국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나가겠습니다.
0: 정말 그 어떤 명예와 보수도 바람이 없이 당과 혁명 조국과 민을 위해 애국의 가풍을 꿋꿋이 이어가는 그 불같은 진정은 천만군보다 더 귀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들의 뜨거운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열렬한 박수를 보내줍시다.
1: 하다면 애국을 고귀한 인생관으로 가풍으로 이어가는 훌륭한 인간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소중한 지향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3대에 걸쳐 건설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서구 공공건물건설사업소 직장장 김용철 동지의 가정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김용철 동지에게는 오류서부터 간직하고 있던 자랑이 있다고 하던데.
4: 예,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건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그림을 그려도 건설장의 기준기와 하루가 다르게 솟아오르는 아파트를 그리곤 했고 굴짓기를 해도 날마다 새 집을 짓는 아버지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동무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도 아버지 땀의 숭배인 곤충물이 나타나면 저도 모르게 웃기가 으쓱해서 자랑하곤 했습니다. 정말 그 늘 곤술장에서 살다시피 하는 아버지여서 다른 아이들처럼 함께 손목 잡고 담해본 적도 없었지만 아버지가 일도시원 새 집들을 바라볼 때면 마음은 항상 뿌듯해지곤 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도 곤술자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해방 전 지지리도 못 살고 촌대받던 토목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운명의 국적인 전환을 맞이한 저희 할아버지는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을 한생토록 수많이 일도세웠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보람찬 일을 한다는 궁지를 안고 밤낮 없이 뛰고 또 뛰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우리 아버지 가슴 속에 한생을 곤솔자로 살려는 소중한 꿈을 안겨주었고 그렇게 되어 19살에 아버지는 곤솔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졸리마 대거조식이 수도의 이만세대 살림집 건설에 참가한 그때부터 아버지는 김일성 종합대학과 인민대학습당 국제친선 전람관을 비롯한 수많은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일도세웠습니다. 그날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중요 대회들에 참가하여 찍은 윤광의 기념사진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바로 그것이 어린 시절 저희 남다른 자랑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며 소리 들면서 저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걸은 길에 자신을 세워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세대들처럼 나의 손으로 이 땅 위에 후손들에게 물려줄 기념부족 창조물들을 일떠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1: 예, 김명철 동지는 그동안 기념비적 곤충물들을 일떠세우는 사업에 참가해서 미훈도 세우고 영광과 행복의 단상에도 높이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4: 저는 그저 할아버지와 아버지 뜻대로 조국의 면모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길에 자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당에서는 제가 해놓은 일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어 저에게 국민의 최고 영예인 노력용 칭호를 안겨주었고 경로동의 주인으로까지 내세워주었습니다. 너무도 꿈만 같은 영광이 차려지고 또 행복의 절정에 오를 때마다 저는 가슴 깊이 절감하곤 합니다. 성실한 애부의 땀과 노력을 우리 당과 조국은 천만군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세상에서 가장 감높이 빛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이처럼 아름다운 인민의 나라에서 살기에 바로 저와 같은 평범한 건설자들도 가장 공지높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0: 예, 어렵고 힘든 초소를 지켜가는 사람들을 두고 생각할 때면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애국자. 예, 사실 남들이 선뜻 서기 좋아하는 그런 일터들에서 청춘을 바치고 한생을 바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할진데 자기의 한생을 깡그리 바쳐온 어렵고 힘든 일터에 자식들을 세우고 대를 이어 지켜가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한 것입니까? 그렇듯 참된 애국자 가정들이 바로 내 조국 그 어디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방송 무대를 준비하면서 여러 기자 동무들이 많은 애국자 가정들을 취재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무산광산 윤학교수의 취재를 갔던 김중영 동무도 있습니다. 그럼 기자 동무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5: 제가 이번에 방송 무대 준비를 위해서 조국의 북변에 위치한 무산광산 윤학교소에 취재를 갔었습니다. 평양으로부터 무산까지의 거리는 1900여리. 비록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조국 땅 한끝에 위치한 일터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와 같은 지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의 강철공업의 생명선을 지켜줬다는 자각, 철산봉을 온 가정이 대를 이어 지켜가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근 40년 세월 형제들 모두가 대형 자동차 운전사로 일해온 표일석 동지의 가정도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고향은 무산군이 아닙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돼서 해를 묻은 고향을 떠나 철산봉에 인생의 좌표를 정하고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 폐일색 동지가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6: 우리 가족은 원래 성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984년 5월 무장항산 연합교섭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이 현지지도 소식으로 온 나라가 두근거릴 때 불치병으로 앓고 있던 아버지는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쇳돌 생산에 얼마나 마음을 쓰셨으면 철산봉에까지 올 수 있겠느냐. 너희들 모두가 강산에 가서 그의 뜻을 대려 받든다면 이제 눈을 감는다 해도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그날 저와 형제들은 온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의 운동 속에 부러움 없이 자라난 우리 칠형제가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처소로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야말로 응당한 본분이고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은 우리 형제는 철산봉의 인생의 좌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모두가 철산봉에 뿌리낼 결심을 담은 편지를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올렸습니다. 혁명연대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들이 올린 편지를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감사하다고 사회주의 조국은 동지들과 같은 꿀꿀한 조국의 아들들이 의지와 신념에 받들려 부항 발전할 것이라는 분에 넘친 신비를 보내주셨습니다. 장군님이 믿음 어린 친필을 가슴속 깊이 새겨안고 우리 형제 모두는 그때부터 대형 자동차 운전수가 되어 철산봉의 운반길마다에 인생의 사업을 주고 나왔습니다. 사실 사철 어목한 자연 환경 속에서 수수면서 쇳돌을 가득 실은 육중한 대형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떤 때 동요하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의 마음을 굳건히 다잡아 준 것은 강산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님이 교실을 집행하는 길에 충성의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고 당부하던 아버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들매를 더 든든히 조여매고 자동차의 경험을 심장이 박동마냥 세게 안고 더 많은 쇳돌을 운반하는데 자신의 땀방울을 바쳤습니다. 아버지의 당부대로 나라의 강철기를 굳건히 떠받드는 길에 자신이 땀방울을 바쳐 이뤄온 것 뿐인데, 당에서는 저를 공군 자동차 운전사로 내세워주고 높은 국가 수훈과 함께 영광의 대회와 격조 행사들에도 불러주고 위대한 수령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몸 가까이 모시고 기념사진 찍도록 세상 최대의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당부를 지켜 아들과 함께 쇳돌 운반길에 충성의 자업을 끝까지 새겨 가겠습니다.
5: 애국의 가품은 녹과 뜻과 양심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무산광산 연합기업소 로천분광산 분광산장 윤철 동지가 걸어온 인생의 작업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7: 네,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공부에 남다른 취미가 있어 연필과 학습장을 많이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학품들이 질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저희 어린 마음에도 이제 금연 질 높은 학용품들을 깡깡 생산하는 공장의 일꾼이 될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 지망란이 맨 첫자리에 경호국 대학을 써놓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아버지 마음을 괴롭힐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랜 기간 무산강산 인학교수 일꾼으로 사업한 아버지는 저에게 너는 강부의 아들이다. 물론 경호국 대학에 가는 것도 좋지만 금속공업을 발전시켜야 경공업도 발전시키게 된다고 하면서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철과 기계는 공업이 왕이라고 하시면서 쇳돌 생산에 크나큰 심려를 기울이고 계신다고, 만일 노아 같은 강부의 자식들이 아버지 뒤를 잇지 않고 편안한 길로만 간다면 철산봉은 누가 지키겠는가고 하면서 공업대학에 갈 것을 권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김세공업종합대학 광업공학부에 입학한 저는 대학 기간에 당의 배려로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도 하였습니다. 솔직히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 안에 떨어질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0: 나라의 철광석 생산을 위해 그토록 승리하시며 거듭거듭 찾아오시어 헌신이 자욱을 세우신 위대한 수령과 위대한 장군님이 불멸의 영덕적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 후손들이 대를 이어 빛내기를 바라는 진실하고 깨끗한 양심의 호소였습니다. 이렇게 돼서 대학 졸업 후 삼대명 소설을 거쳐 아버지 뜻대로 여기 무상강산 연합교실에 배치받아 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채굴 현장에서 생산 지휘 중 돌발적인 사고가 생겨 심하게 다쳐 하반신 마비로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저를 자신 곁에 불려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몸소 험한 철선봉에 오르시오 채굴장을 돌아보시면서 기업소가 나아갈 길을 한이 밝혀주시던 어버이 수령님과 장군님이 존귀하신 영상을 잊을 수 없다.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주신 가업을 간절하자면 해할 일이 많고 많은데 이렇게 병석에 누워있자니 재수롭게 그지었구나. 채굴장의 강성 생산에 기업소의 운명이 달려있고 이는 나라의 금속공업이 생명선과도 관련된다고 하면서 당에서 품들을 키우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강산이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버지의 당부. 정녕 그것은 좋은 날이나 어려운 날이나 수령께 충성다하는 길에서 삶의 행복과 영광을 찾은 전 세대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는 애국의 당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당부대로 철산봉에 불을 내리고 노동자, 부원, 기사장을 걸쳐 오늘은 이렇게 로천봉강산 책임일꾼으로 사업하게 되었습니다. 당과 수령께 충성다한 전 세대들이 넋을 이어 철광석 생산에 자신이 땅과 열정을 바친 것 뿐인데도 당에서는 저에게 높은 국가 수훈도 수여해주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까지 내세워주는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었습니다.
1: 이 어찌 표일숙 윤철 동지의 가족뿐이겠습니까? 광산의 책임일꾼이었던 아버지의 당부대로 삼형제 모두가 광산에 진출해서 대형 굴착기 운동공이 되어 일해온 공훈 광부인 유하종 동지와 형제들, 그리고 광산에서 일하다가 순직한 너려경운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나라의 강철기동을 떠왔다는 철산봉의 주인 일꾼들로 성장한 리명일, 리명성 동지들, 전 세대가 남긴 생의 흔적을 떳떳이 이어가는 이런 새 세대가 있어 이 충성과 애국의 역사가 줄기차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2: 흔히 사람들은 아버지가 썼던 저서에 자식이 소개되면 대가 이어졌다고 말하곤 합니다. 오젯날에 당과 국가를 받들어 애국 헌신의 구슬땀을 바쳐온 아버지가 혁명가였다고 해서 오늘날에 자식이 아버지의 체취가 오려있는 그 처소에서 저절로 혁명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끝없는 충성과 순결한 양심으로 그 길을 이어갈 때에만 애국의 가풍으로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예에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난 3월 15일 전성청년단광의 선거자들 앞에서 하신 중요연설에서 이 단광에도 3대를 이어 단조를 지켜가는 애국적인 단부가정이 많은데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남들이 좋아하는 수천적 지하막장길을 대를이어 걸을 수 없다. 자기의 고귀한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 자립경제의 명맥을 튼튼히 하고 시대의 활력을 억세게 해주는 그 변함없는 애국심, 전길땅 속에서 헌심을 바쳐 우리 당과 국가를 또 바치고 있는 영적인 투쟁과 공적에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2: 그럼 이 무대에서 우리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애국적인 탄부가정들이라 높이 내세워주신 전성청년 탄광의 주인공들을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3: 네, 전성청년 탄광에는 탄광이 창립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60여 년 세월 3대를 이어 단존을 지켜가는 탄부가정들이 무려 140여 세대나

0: 된다고 합니다. 142억 세대. 결코 무심히 스쳐들을 숫자가 아닙니다.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대할 숫자는 더욱 아닙니다. 예, 그럼 먼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석탄 생산의 중성과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전성 청년 탄광 과장 김성엽 동지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우리 할아버지는 1950년 4월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날로 늘어나는 석탄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새 탄광로를 대담하게 개발할 때를 해주신 위대한 수령의 교실을 높이 받들고 이곳에 탄광하여 탄광 개발에 나섰던 1세대 탄부입니다. 노력 영웅인 우리 할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너희들 모두가 나라의 석탄 생산을 위해 그토록 걱정하시던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충족해 받들어 나간다면 이제 눈을 감아도 유언이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막장에서 탄을 캔 탄부입니다. 전세대들이 어느 하루도 빠짐없이 묵묵히 고른 막장길 그 길에 우리 조국이 더욱더 번영하는 길이 있음을 절감했기에 나도 한강을 노력적으로 지원할 때에 대한 당의 등속 고소를 높이 받고 대학에도 갈 수 있었지만 제대되어 여기 탄광으로 자원 진출을 했습니다. 그날 저는 채탄광으로부터 서회장으로 또 부경장으로 사업하다가 당의 배려로 평성석탄경업대학과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하고 오늘은 이렇게 탄광의 일꾼으로까지 성장했습니다.
2: 나라를 위해 신념과 양심이 살고 있는 참된 국민들, 바로 그곳으로 해서 고난도 시련도 때로는 동료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3대 탄부 가정인 전성 청년 탄광 일갱 갱장 리일남 동지가 얘기하겠습니다.
3: 예, 고생을 두려워해서야 그게 무슨 탄부겠습니까? 탄광 일이 힘들다고들 하지만은 실제로 힘든 것은 탄캐논 일구 자체가 아니라 나약해지는 자신을 다잡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남보다 무거운 짐을 줬다고 해서 그것을 고생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진정한 탄부라고 말할 수 없다고 늘 이야기해주고 해준다. 종말이지 천길 땅속에서 헌신을 다 바쳐 석탄 생산으로 당과 조국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전 세대들이 숭고한 애국 정신은 그대로 우리 가정에 갚은 거 되었고 그래서 저도 제대돼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탄부가 되었습니다. 저의 자식도 탄부 가정의 대를 이어 탄광에 내세웠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저 나라의 석탄산을 더 많이 쌓아 존진하는 대조국에 빛과 유를 더해주는 길에서 언제나 애국의 자욱자욱만을 새겨갈 마음뿐입니다.
4: 일갱반응대 중대장 박강룡입니다. 우리 가정도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대대로 탄전을 지켜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정말이지 경애하는 청지성지께서 뜻깊은 선거날 우리 천성청년 탄광에 찾아오시어 3대를 이어 탄전을 지켜가는 애국적인 탄부가정들이라고 정답게 불러주실 때 그때 정말 이야 원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다 알고 계시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생을 바쳐 막장에서 탄부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평범한 탄부가정들을 국적인 탄부가정으로 참된 국민들로 윤광의 절정에 내세워 주실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식도 탄부가정의 대를 이어 탄전의 전처병으로 내세우겠습니다.
2: 8갱 채탄 3중대 채탄공 소학철 동무의 심정도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5: 그날 저도 경려하는 청지서 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용광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경려하는 청지서 동지를 여기 험한 사각꽁 기슭의 탄광마을에 모신 것만도 용광인데 중요 윤설도 해주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셨으니 우리 가정은 그날 온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존경하는 청성의 탄부 동지들이라고 정담아 불러주시며 당중앙은 동지들을 굳게 믿는다고 동쪽 노동계급의 자존심과 배짱 신기와 영명을 남김없이 떨치며

0: 우리의 아름다운 이상을 반드시 성취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는 경외하는 청소동지를 우러러 저와 가정은 대려려 저국의 탄전을 영원히 지켜갈 맹세를 다지고 또 다졌습니다.
1: 정말이지 어렵고 힘든 처소에 자기 한 생을 담았죠. 오늘은 자식들, 손자들까지 그 길에 내세워 대려려 애국의 자국을 찍고 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알아보게 되는 것은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조국과 사회 앞에, 당과 인민 앞에 떳떳한 가정은 바로 애국의 가풍을 이어가는 가정들이라는 것입니다.
2: 우리는 늘 이 조국의 불안권용을 떠받드는 처석이 되어온 애국적인 가정들에 대해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된 하나의 목소리만은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사상으로 숨쉬고 경의하는 그의 뜻으로 살며 경의하는 그의 숨결에 혈맥을 잇고 높이는 애국의 열정으로 대로리어 나갈 때 강국으로 향한 내 조국의 발걸음은 더욱더 빨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 그렇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지만을 일심으로 받들어 가는 이런 애국 가정들이 많아 내 조국이 그토록 굳건하고 더욱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연은 총비소동지께서는 2026년 새해 즈마여 하신 신년 경축연설에서 모두 다 애국으로 더 굳게 단결하여 당제 구차대회가 가리킬 새로운 전망을 향하여 더욱 기세차게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2: 우리 모두 위대한 애국자의 귀감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어머니 저국이 눈부신 빛발을 도해주는 한 줄기 빛이 되고 승승장구하는 내 저국의 푸르름을 도해주는 억센 밑뿌리가 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시대의 선두에 변함없이 서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방송 무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일혁명 가요 중에서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한 경도 밑에 조직 진행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논리 부리고 오신 혁명 가요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계심쓴 언제면 그 언제면. 이 시는 1977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1: 과원의 온도계는 저 멀리 어버이 수령님 타신 차는 보이지 않아도 두고 가신 뜨거운 사랑이 고비쳐와 이 마음을 달래주어라. 속세풀도 시들던 서의 기슭에 이 크나큰 과온을 구상하시던 그날엔 끼니마저 건너시며 해조문 들어 바람세찬 바닷가를 밟으시더니 눈 내리는 겨울날엔 흰눈 속에서도 보물거리는 사과나무 꽃눈을 손수 세어보시며 열매 주렁질 가을날에 미소를 보내시더니 바라시고 바라시던 그 가을이 와서 홍보석 청보석 은금의 구슬을 뿌린 듯 과일의 무지개 빗긴 이 백리과원에 오래오래 수령님 모시고 싶은 간절한 심정 열년으로 마음속에 감으며 이날을 기다렸더니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와서 하늘 땅이 겹도록 주렁진 열매 속에 기쁨 속에 수령님 모시오 백리과오는 환희의 춤을 추는데 눈비를 맞으시며 힘들여 가꾸시던 그 시절엔 그처럼 귀중하신 시간을 아끼지 않으셨건만 즐거이 보아주셔야 할 이 과원의 선경을 두고서는 그리도 바삐 떠나시는가. 따도 따도 끝없을 그 수고 그 일선을 돌어주시려 과원의 새 모습 펼쳐주시며 또다시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는 수령님. 언제면 그 언제면 어버이 수령님 하루라도 편히 쉬시면서 선수 가꾸신 과원의 가을을 즐기시랴. 백리 과원을 펼쳐주시고도 온 나라를 과원의 동산으로 꽃피우시려 잠시의 쉬심을 모르시고 떠나가시는 수령님. 한평생 걸으시는 그 도고의 기로에 펼쳐주신 백리과원의 바다가 위대한 사랑의 파도가 되어 이 마음의 기슭을 치마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로 구슬지는 그 사랑의 길을 끝없이 따르는 이 마음 과원의 하루를 천년으로 만년으로 갖고 어버이 수령님의 기쁨으로 설레이리 어버이 수령님의 기쁨으로 꽃피우리

0: 지금까지 1977년에 창작된 시 온재면 그 온재면을 보내드렸습니다. 랑송이 방송은 유니건이었습니다.
1: 이 시간에는 한평생 이민위촌을 좌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행복과 저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끊임없는 사랑과 헌신의 길을 이어오신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담없는 흠모와 절절한 그리움을 반영하여 1989년에 창작된 가요 우리 수령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보도입니다. 인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가 하시는 경이하는 정비소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의료경 안과 종합병원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병원의 의료 일꾼들은 우리 민들과 후대들이 사회주의 복원의 혜택 속에서 가장 선진적인 의료 봉사를 마음껏 받으며 모두가 무병무탈하고 문명 생활을 누리도록 하시려 류경 안과 종합병원을 찾으시어 병원이 나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던 경이하는 김정운동지의 불멸의 영도실록을 크나큰 혁정 속에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1: 류경안과 종합병원 부원 김은혜입니다. 경애하는 청수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시력 문제를 걱정하시며 안과 종합병원 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병원의 위치와 규모는 물론 형성안도 여러 차례나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들과 각종 비품들, 안경상점의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직접 맡아 해결해 주시는 하늘 같은 운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병원을 찾으신 경희하는 청수동지께서는 외래병동과 입원실 병동을 비롯해서 병원의 여러 곳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셨습니다. 청수동지께서는 아무런 불편도 없이 사회주의 보건제도에 함께 누리며 저하할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만 기뻐하시고 병일꾼들과 봉사자들, 정업원들이 의료봉사활동을 잘할 때에 대한 문제, 병원을 항상 위생문화적으로 깨끗이 두고 의료가 품들을 대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병원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해 주시었습니다.
0: 병원의 의료 일꾼들은 어머니당의 인민 사랑을 저 환자 치료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안과 종합병원 과장 한용신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금 우리 병원의 모든 의료 일꾼들과 간호원들은 경애하는 청비소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더 나쁜 치료 성과로 빛낼 인력을 안고 수많은 백내장과 녹내장 환자들을 비롯해서 눈치병을 앓고 있는 이러한 환자들의 띄워주는 치료 사업에서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3: 차강도안이 중소형 발전소들이 탄을 종사한 방도를 현존 발전 설비들의 성능을 개선하고 발전 효율을 제고하는 데서 찾고 이상임을 놓고 있습니다. 문을 특파기와 만난 인민위원회 과장 순진도 이렇게 나.
4: 지금 또한의 모형성 발전을 기술적으로 완비하기 위한 경쟁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력 창안도에 뜨고 있는데 홍주 어업발전소에서는 탑인류 섭비를 완전히 없애면서 수명을 훨씬 늘려서 이와 같이 치수구 권행기를 이용 어물 청소기를 시작해서 노력을 줄이면서도 전력 생산을 쉽게 했습니다. 희천 3호발전소에서는 발전기 냉각관 물대 제거 장치를 새로 제작해서 발전기 가동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향산 노염발전소에서도 발전기 려자 조정 장치를 도입해서 정제 발전기 효율을 높였습니다. 지금 발전소들에서는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기술적으로 완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여 전력 생산을 부단히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0: 비상한 용기와 분투로 사회 전진 속도를 배가에 나갈 때도 왕의 뜻을 받들고 평안북도의 일꾼들과 지역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대상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혁명투지를 북돋아주는 사상자들을 공세하는 한편 모든 시공단위들에서 배치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조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서장의 곳곳에 당의 빠른 구호 등 선전물들이 게시되고 기동적이며 호소성이 강한 선동활동이 보다 박력이 되고 있습니다. 신의주 온실 종합농장 차로 일더 현대적인 양조장과 과수원 건설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의 동원들은 해당 부위와의 긴밀 밑에 자재들을 보장하면서 공사를 성과적으로 계속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주시와 운산군, 삭주군, 천마군, 구장군 대대의 돌격대원들은 양묘 나무 및 후생 건물을 비롯한 10여 동의 건물에 대한 골조공사에 이어서 벽 타일 마감 다그치고 있습니다. 과수원 건설을 맡은 철산군 대대와 염주군 대대에서도 앞선 작업 방법들을 받아들이고 각 설비들이 갚혀 맡은 대상공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의 여러 지역에 서 난세 봉사설이 활기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정조물을 따른 금지, 건설자들은 효율적인 발판 및 시트를 설치 방법을 도입해서 골조공 기세로 재고를 틀어지고 타일 붙이기와 장식 미장 등의 역량과 수단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 3대 혁명 전시관 신의주 영화관 건설장에서도 건구 설치, 활성 미장소 내부 마감 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도의 경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적극적인 변화 역할이란 더럽은 열의를 안고 올해 계획된 대상 건설들을 하루빨리 완공하기 위해 장조와 노력의 땀방울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3: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적대 세력들의 책동이 날로 러골화되고 있는 중세의 여구에 맞게 각지 대학 총연동맹 조직들에서 반제계급 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총연동맹 조직들에서는 현급 교양을 강화하는 것이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계급 교양의 시료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적극 탐구 적용해서 모든 대학생들을 투철한 주족관을 지닌 존이 투시키고 있습니다.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이 저지른 촌인공노할 만행을 발가놓는 역사의 고발장이며 복수심에 민 신촌계급교양관과 교양관을 찾은 평양관광대학, 장철구 평양상업대학 등 평양시 안의 여러 대학학생 적들의 변화할 수 없는 야수적 손과 인 역사의 한시도 잊지 않고 왜 갈날 복수의 각 소슬프르게 벼려갈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외국어대 청년동맹님 지역 개방조의 족들이 감행한 야수족 만행의 체험자와의 상봉 모임을 의있게 조직했으며 한덕수 평양경공업대학에서도 계급교양 주제의 웅변 경연을 실효성 있게 진행해서 학생들의 계급을 주었습니다. 계급점들에 대한 참 관과 요리 모임, 계급교양 중화, 시청을 비롯한 계급교양을 다양하고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는 리수복 순천화학공업대학, 함흥상업봉사대학에서도 새 세대들의 계급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에서 좋은 성과와 경험이 창조되고 있습니다. 평성수의축산대학과 평성석탄공업대학의 학생들도 계급교양의 여러 계기를 통해서 적과 평화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며 오늘도 침략 전쟁 연습에 광분하고 있는 적대 세력들과 계급적 원수들에게는 오직 무자비한 징벌을 내려야 한다는 촌리를 다시금 새겨안고 있습니다.
0: 다음, 오스트랄리아의 멜버른시에서 20일 칼부림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시 교회에서 3명의 청년이 말다툼 끝에 서로 칼부림을 해서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전혜심 고명성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서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국을 떠밀고 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빛나는 혁명실록의 갈피갈피에는 앞날의 주인공으로 자라는 후대들을 위해 뜨거운 정을 기울이신 하많은 이야기들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성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서에도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겨주시려 그처럼 마음쓰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친어버이 사랑이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새로 포함된 야영 일정에도
1: 우리 성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서는 부대들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스님과 위대한 장군님, 빛나는 아버지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운동에 의하여 마련된 학생 소년 가해 교환 기지입니다. 일찍이 위대한 스님께서는 동해의 명승지로 소문난 송도원에 선한단 야영소를 건설해 주시고 여러 차례나 이곳을 찾으시어 학생 소년들이 즐거운 야영의 나날을 보내도록 그나큰 사랑과 운동을 돌려 주셨습니다. 수십 년전 이곳을 찾아오신 위대한 장모님께서는 야영소 관련 용서에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련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 사랑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량한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야영소를 훌륭히 개관하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야영소를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일도 세워주셨습니다.
0: 성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 소장 최준성 동지가 얘기한 것처럼 유명한 명승지에 훈령이 꾸려져 누구나 오고 싶어 하고 오면 떠나고 싶지 않아 하는 학생 소년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는 성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의 거리를 가보아도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것을 안겨주시려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열렬한 후대 사랑이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성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 강사 리련정 동무는 말합니다.
2: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리 성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의 사업 실패를 여야하시고 야영생들의 일종 계획이 문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에서의 해수욕을 반영할 때 대한 운종어린 처치를 취해주셨습니다. 사실 문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준공식이 진행된 이후 황월경의 대장관을 이룬 해안관광도시에 남먼저 가보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한결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더욱이 문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로부터 구리 멀지 않은 곳에

0: 개최하고 있는 성도원 국제 선인단 야영소에서 야영 생활을 하는 학생 선인들의 심정이야 도말이 못하겠습니까? 그런 우리 아이들의 속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려 보시고 격려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이렇듯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신 것입니다. 격려는 그 이에 유라 같은 사랑에 떠받들려 2025년 여름 성도원 국제 선인단 야영소의 야영생들이 온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에서 즐거운 야영의 하루를 보내는 감동 깊은 화폭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식용 스키장이 건설되었을 때에는 겨울철 야영도 처지가요, 야영생들이 스키도 타게 할 때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며 그들이 타고 다닐 보습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해결해 주신 격려하는 아버지 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동해의 명승지에 세계적인 문화 휴양지로 훌륭히 일떠선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에 우리 학생 선인들을 또다시 불러주셨으니 격려하는 구의의 사랑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1: 새로 포함된 야영 일정. 이 이야기는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고 도로에도 꽃을 피우실 위대한 어버이의 끝없는 사랑의 세계를 뜨겁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포함된 야영 일정에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종합보도입니다.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 기념 국민 및 중앙선서 모임에 참석 선국기 앞에서 엄숙히 선서하시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고룩하신 모습은 오늘도 천만인민의 가슴가슴을 무한한 격정으로 휩싸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선사는 경의하는 조홍비서 동지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끌어넘치는 애국의 마음,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명감의 열출이었고 우리 일꾼들이 강대하고 번영하며 아름다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한 투쟁에서 책무와 역할을 다해나가기를 바라시는 크나큰 기대와 믿음의 발현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조홍비서 동지는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해 어떻게 혼신분투해야 하는가를 고귀한 수범으로 가르쳐주시는 절세 애국자이시라고 하면서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리성년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당지 구차대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의 책임적인 시발로 되는 어뢰 하루하루를 비상한 각오와 분투로 이어오셨습니다. 인민들과 새해 첫 시각을 함께 맞이하시는 뜻깊은 자리에서 위대한 한해의 기록장의 갈피들을 어떻게 채워넣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신 신년 경축 행사의 뜻깊은 윤설과 앞으로의 개척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은 무엇으로 되어야 하는가를 일깨워주신 령성기계 륜합기업소 1단계 개건 현대화 대상 준공식에서 하신 뜻깊은 가르치심 그리고 당주학연의 제9기 제2차 전원에 의해서 속탄광업을 추켜세우며 전국의 탄광마을을 개변시킬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현 단계에서의 당 및 국가정책 방향과 앞으로의 단기적 및 중장기적인 투쟁 가업들을 제시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시였습니다. 그이께서 그려주시는 본영의 희양한 설계들을 받아안으며 온나라 인민은 크나큰 격정에 넘쳐 승리의 레일을 그려보았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세상에서 우뜸가는 천하제일 강국으로 일도세우실 순관 위상을 안으시고 고창한 변혁투쟁의 맨 앞장에서 투철한 공격정신으로 초인간적인 우지와 정력으로 새겨가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애국 혼신의 자욱자욱은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안아오게 한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줄기차게 달려온 고창한 투쟁의 전과정을 궁지 높이 돌이켜보며 보다 희양해질 조국의 레일을 가슴 뿌듯이 그려보며 온 나라 인민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계시어 조국 땅 어디서나 놀라운 전변의 역사가 펼쳐지고 노동당 만세 소리, 사회주의 만세 소리가 무궁토록 울려 퍼질 것이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였습니다.
0: 경의하는 조홍비서 동지께서 지니신 한없이 숭고한 애국의 세계는 이 세상 가장 열렬한 애국, 가장 순결한 애국, 가장 헌신적인 애국으로 천만의 가슴을 세차게 울리고 있습니다. 하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경의하는 조홍비서 동지의 애국 헌신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조국의 부강 발전을 위해서 애국의 마음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2: 대성구역 여명동 처급여명위원장 김혜용입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절 기념 국기 개양식 및 중앙선서 모임에서 하신 축하 연설에서 위대한 자기 국가에 대한 남다른 궁지와 자부, 열렬한 애국의 감정, 그리고 조선인민의 뛰어난 재능과 강한 자존심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다 강대하고 보다 번영하며 보다 아름다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래를 유문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세위인의 위대한 애국의 세계를 언제나 가슴에 안고 살자는 것이 우리 민 모두의 마음입니다. 우리 초고유명위원회에서도 많은 유명원들이 굶수산 태양공전 가까이에서 사는 남다른 궁지를 안고 태양공전 주변의 잔디밭 관리 사업에 자신들의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지구 5단계 건설장을 비롯한 중요 대상 건설장들에서 유명혈력대 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있으며 구역안의 산림복구 사업도 힘있게 내밀어 사회주의 애국민 칭호단위의 용례를 계속 빛내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경연은 청비서 동지의 애국 혼신의 발걸음에 맞추어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겠습니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세 즈음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태송 동지에게 여러 나라 정부 수반들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박태송 동지에게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 수상,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 수상, 네팔 수상, 몽골 수상, 캄보디아 왕국 수상, 쿠웨이트 국가 내각 수상, 쿠바 공화국 내각 수상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들에서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세 즈음하여 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앞으로도 나라들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끊임없이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박태성 동지에게 팔레스티나 국가 부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0: 소외곡창 황해남도의 농장벌들이 당면한 벼가울로 들끓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에서 기치를 들고 나가야 할 나라의 제일 큰 농업도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과 기대를 새겨안고 봄 내 여름 내 포전마다의 애국의 구슬땀을 묻어온 황해남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매일 수천 정보의 벼가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제 구차대회가 진행된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알곡증산 성과로 빛낼 일념안고 더 농촌경리위원회의 일꾼들은 가울과 탈곡, 수매와 관련한 조직 사업을 면밀히 하는 한편 시 군들에서 가을 고지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정책적 지도와 장학 총화 사업을 심화시켰습니다. 안악군과 배천군에서는 농장별 작업반별에 따르는 지대적 특성과 곡식의 여문율을 빠짐없이 조사 장악한 데 기초해서 가을 고지 순찰을 종하고 역량과 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면서 시작부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벼 종합 수확기들을 집중 배치해서 작업 효율을 제고할 수 있게 한 신천군과 재령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온 한해 품들여 자리온 곡식을 호실없이 고도들이는 데 모를 받고 매일 계획보다 많은 면적의 벼를 배들이고 있습니다. 연안군의 농장들에서도 예상 수확고가 그대로 실수확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기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일정 계획을 드팀없이 완수하고 있습니다. 가을고지와 나달털기 준비를 착실히 해온 해주시와 강녕군의 농업근로자들은 포전의 물빼기를 선행시키고 벼베기와 단묶기 등 공정간 맞물림을 잘하면서 단위 시간당 작업 능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청단군, 벽성군, 은천군에서 이삭이 요무는 기간과 나달의 물기 함량 등을 정확히 따져보고 농기계들을 적절히 배합해서 벼가을고지 면적을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알곡 생산을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도안의 일꾼 근로자들도 노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전송 총윤 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자신들을 국가건설의 척후에서 가장 감높은 공훈을 세워가는 나라의 핵심으로 내세워준 당의 사랑과 믿음이 증산성과로 보답할 일료 많고 탄상조건, 막장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활용해서 종전보다 석탄 생산량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리일경 특파기자와 만난 전송 총윤 탄광 기사장 류경남, 갱장 한명일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 당의 한가 중독에 더 높은 속단 생산 성과로 보답하자고 떨쳐나서 우리 천성의 탄부들은 지금 중산률을 더 고조시켰습니다. 탄광에서는 채굴 조건에 유리한 지역들에 불진 인명을 집중 배치하여 더 많은 예비 채탄 장부를 확보해 나가고 있고 손수월 채탄 중대를 따라대어 모든 채탄 중대에서 앞선 채탄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내일 높은 속단 생산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갱과 1갱, 2갱을 비롯한 모든 갱들에서는 막장 작업의 기계 비중을 높이고 중진과 태각의 균형을 맞추면서 생산 생산을 중상하고 있습니다.
5: 현재 갱에서는 탄상 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재탕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막장 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려 출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 관리와 노력 조직을 면밀하게 하고 중대 서대 화상과 사회주의 경쟁을 활활히 벌리면서 일정 계획을 두팀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채탄 중대들에서는 한겨대 도하기, 한탄차 도하기와 같은 대중운동을 적극 벌려 매일 석탄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0: 지방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건설 사업이 각지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속에 지방발전 정책 대상들에 보낼 설비 제작 사업도 일정 계획대로 두팀없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지방발전 20승시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에서는 지방발전 정책 대상들에 보낼 설비들의 품종수가 늘어난 데 맞게 설비 제작을 제기일에 끝내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완강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기자와 만난 지방발전 20승시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 성원인 김용성 동무는 현재 지방발전 정책 대상들에 보낼 기계 설비와 장치 제작이 마감 단계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 설비 생산을 맡은 단위들이 최단 기간 내 높은 질적 수준에서 끝내기 위해서 힘차게 노력한 결과 설비 생산과 출하를 완료한 단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구성공작기 공장과 사리온 보일러 공장, 사리온 광산기 공장, 평양 채굴기 공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이 설비 생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단위들에서 뒤떨어진 단위들의 기술자 기능공들을 보내줘서 적극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단위들에서는 생산한 설비들에 대한 품질 검사와 출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다음, 제4차 민스크 국제교회 축전이 17일부터 20일까지 벨라루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축전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이탈리아를 비롯한 20여 개 나라의 우수한 교회 배우 12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재력교회 정복자들에 출연한 우리 교회 배우들은 공중사회전을 비롯한 난도 높은 기교 동작들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완벽하고 세련된 기교로 이목을 집중시킨 우리나라 체력교회 정복자들의 축전 최고상인 금상이 수여됐습니다. 세계 교회 무대에서 주체 교회 예술의 면모를 또다시 힘있게 과시한 미도운 우리 교회 배우들의 자랑찬 성과는 당대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고무적 힘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3: 제20차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 육기 선수들이 연일 금메달을 획득하며 경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일 여자 육기 57kg급 경기에 출전한 옥 선수는 끌어올리기에서 104kg,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대회 신기록, 축혀올리기에서 134kg,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대회 신기록을 성공시킴으로써 종합 238kg,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대회 신기록, 종합 238kg의 성적으로 영예 우승을 쟁취했습니다. 한편 박진혜 선수는 여자 육기 61kg급 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0: 제20차 아시아 경기대회 여자 축구 우리나라 팀과 중국 대북팀 사이의 준준결승 경기가 25일에 진행됐습니다. 팀의 전술적 의도를 잘 살리면서 공격 속도를 높여나가던 우리 팀에서 경기시간 21분경에 선제골을 넣은 데 이어 경기시간 29분경, 34분경, 64분경, 86분경에 상대팀 구물을 연이어 흔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팀은 중국 대북팀을 5대1로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팀은 29일에

0: 한국팀과 준결승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1: 그 다음 베트남의 호지민용시에서 3개의 지하철도로선을 새로 건설할 것을 계획합니다. 이 로선들의 총 길이는 약 90km에 달하며 2030년까지 완공될 것이라고 합니다. 공사와 관련한 준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고 22일 이 나라 대중보도수단이 밝혔습니다. 종합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철준, 조은경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내일은 9월 1일 일요일 음력으로 8월 6일이 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부 이남의 열흘 주로 개였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숙천, 자성을 비롯한 중부 이북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으며 백두산에서는 눈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전 사이 신원, 부전을 비롯한 서해안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권, 저기압권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산을 비롯한 지역에서 한때 2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으며 이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저기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5 내지 10m. 남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오전과 밤 사이에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태천, 덩신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불겠으며 국부적 지역에서는 우박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안북도의 여러 덕천, 희천, 장진을 비롯한 남도, 자강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10 내지 30mm, 부분적으로 50mm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mm입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선천, 청단, 전천을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 안개가로 예견됩니다. 지역의 건설 부문, 농업,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우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바람은 오늘 밤 서해안 지역에서 북서풍이,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 로 불겠습니다. 내일은 전반적 지역의 남서풍이 초당 3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밤 주로 개이겠으며 내일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 평성, 신의 해주, 사리원, 원청진, 남포, 라선,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가희산시는 대체로 흐리다. 함흥시는 주스나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평성, 강계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밤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 청진, 해산, 라선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개성시는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흐리겠으나 오후 한되겠으며 사리원, 남포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 함흥시는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17도씨, 20도씨, 신의주 17도씨, 23도씨, 해주 17도씨, 28도씨, 사리원 16도씨, 27도씨, 강계시 20도씨, 원산 15도씨, 20도씨, 함흥 15도, 24도씨, 15도씨, 21도씨, 해산도씨 19도씨, 남포 17도씨, 26도씨, 라선 12도씨, 2도씨, 개성 16도씨, 27도씨 정도로다. 다음은 바다나시입니다. 오늘 밤 안해상에서 남풍이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이며 함경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해상은 주로 개겠습니다.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 0.5 내지 1.5 내지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소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겠으나 평안북도 해상에서 오후 한때 초당 12m로 세게 물결은 0.5 내지 2m로 평안남북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고 황해남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북풍이 초당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중기 일기예보입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18일에 5mm 미만, 29일에는 1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30일에 북부 지역과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10월 3일에는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9월 28일 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으며 9월 30일과 10월 1일 사이에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 내지 15 메토에 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10월 1일과 2일에는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서리가 예견됩니다. 전국 일 평균 기온은 9월 30일까지 평년보다 1 내지 높겠으며 10월 1일부터 평년보다 1 내지 2도씨 낮아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최근에 비가 매우 적게 내리고 대기 상대 습도가 평년보다 낮아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맞게 산림감독 부문에서는 사람들이 입산 규정과 질서를 바로 지키고 산에서 불놀이를 하지 않도록 감독 통제를 강화하며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들에서 산불이 발생 즉시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줍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월 28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남포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으며 해주, 사리원, 개성시에 새벽에 대체 대체로 흐렸다.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 함흥시에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청진, 라선시에서는 새벽에 대체로 한때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에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밤에 흐렸다가 개이겠으며 밤이 주로 개이겠습니다. 29일에는 평성, 해주, 사리원산, 남포, 개성시에서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신의주, 강계시에서는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 함흥시에서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흥진, 라선시에서는 새벽과 한때 흐리겠습니다. 30일에 평리원, 남포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오전차 개이겠으며 강계, 희산, 라선시에서는 새벽 한때 비 후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중시에서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원산, 함흥시에서는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10월 1일에는 평양, 평성,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청진, 남포, 라선,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희산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2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사리원, 강계, 원산, 청진, 해산, 남포선, 개성시에서는 주로입니다. 3일에는 평양, 신의주시에서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으며 해주, 사리원, 함흥, 청남포, 라선, 개성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서 비가 내리겠다. 이 기간에 기온이 제일 높아질 9월 29일 낮 최고 기온은 평양, 평성, 함흥, 남포 25도씨, 신의주, 강계시 24도씨, 해주 26도씨, 원숙 3도씨, 홍진시 2도씨, 해산, 라선시 22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중기일기예보였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29일에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30일에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0m로 불다가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해에서 0.5 내지 2m로, 모온바다에서는 0.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m로 녹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다. 조선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10월 1일에 조선 동해상에서는 북서풍이 100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2m로 일고 모은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녹겠습니다. 조선 서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녹겠습니다. 2일에 전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3일에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5m로 일겠습니다.

0: 보도입니다. 위대한 당정이 펼친 지방이 변하고 흥하는 새 시대에 대한 끝없는 감격과 환희로 온 나라가 끝없이 설레일수록 천만인민의 가슴속에 더더욱 깊이 새겨지는 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바치신 경의하는 김종운 동지의 불면불우의 헌신과 로고입니다. 지방인민들의 숭망을 우리 당의 숙원으로 안으시고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으신 경의하는 조홍비서 동지의 열화 같은 진정과 숭고한 위민 헌신에 의해서 전국의 동시적, 균형적, 비약적 발전이라는 거창한 혁명의 불길이 온 나라의 세창에 타번지고 있다고 하면서 지방발전 20승시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 일꾼인 니 원성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지방공업 제품은 구조 수요만 보장하면 그만이라고 지방의 것이 중앙의 것보다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꾼들마저도 지방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질이 중앙 제품보다 낮은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여기며 지방 발전의 목표를 올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제일 가슴 아파하신 분은 바로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이셨습니다. 일꾼들이 그릇된 관점과 좁은 안목, 지방인들 속에 우연히 존재하던 후진성에 종지부를 찍고 지방발전이 뭔데하고도 명확한 니상과 목표를 세워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와 크나큰 헌신에 의하여 올가 같이 꿈같은 현실이 펼쳐진 것입니다.
0: 강동군과 구성시, 장년군, 신포시, 랑림군, 장강군을 비롯하여 지난해에도 또다시 나라의 방방곡곡, 멀고 먼 두미에서까지 끝없이 토지오르는 지방발전 정책 대상들의 환희로운 준공 소식으로 하여 온 나라는 어디가나 감격의 바다로 끌어번졌습니다. 각지의 현대적인 경공업 공장들과 종합봉사소, 병원들이 연이어 일떠서는 격동적인 화폭은 우리 인민들에게 당의 운정 속에 꽃피는 새 생활, 새 문명에 대한 끝없는 희열과 더욱 눈부실 내일에 대한 신심을 백배해주고 있습니다. 지방발전 20승시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 일꾼인 니석철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난해 새시대 지방발전 정책 실행의 두 번째 준공 계절은 우리 인민들에게 참으로 커다란 환희를 안겨줬습니다. 지역 발전의 리정표로 될 의의 깊은 준공식들에 참석하시어 살아가는 인민들에게 고두 고리숙여 인사를 하시고 귀여운 어린이들을 다투지 안아주기도 하시는 종이푼 화폭들은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새 생활, 새 문명의 기쁨을 향유하게 될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시는 더없는 축하이고 최대의 축복이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새 시대 지방 발전 정책의 수익자, 향유자는 다름 아닌 지방 인민들이라고 당 정책의 인민을 찾아가고 인민은 당 정책의 도구로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식 사회주의 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빛내어 나가야 한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방 발전을 위한 사업에 리미의 한가를 다시금 새겨 주었습니다.
0: 인민이 간직한 세계적 숭망인 지방 변혁을 더없이 신성하고 정의로운 위협으로 자신의 긍지와 영의로 세교하시고 위민 헌신의 혁명 요종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있어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며 우리 인민이 터치는 노동당 만세설이 사회주의 만세설이는 더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다음. 당제 구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첫 해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일념 안고 문평재련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전개하며 유색금속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재련소에서는 선전선동 형식과 방법을 혁신해서 사상의 침투력과 감화력을 부단히 높이는 한편 생산 장성에서 실질적인 우위를 가지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모를 박고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단위 발전을 견인해 나갈 요리 밑에 이곳 기술자 노동자들은 저농도 폐가스를 이용한 유산 생산 공정 확립을 비롯해서 생산 공정 및 설비들의 기술 개건 사업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재련 직장과 연전의 직장, 아연전의 직장에서 전기료의 합리적인 조작 방법을 적극 탐구 도입하고 전해 공정의 원활성 보장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제때 해결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유색금속 생산량을 1.2배로 장성시켰습니다. 기관용수 직장에서는 욕지변을 제작 설치해서 원료 자재 소비를 줄이면서도 생산품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이바지했으며 승하로 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도 기술혁신 활동을 활발히 벌여 생산 능력을 갱신하고 제품의 실수율을 제고했습니다. 자체의 과학기술력을 증대시키며 생산 장성에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해가는 문평재련소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혼신적인 투쟁은 더 높은 유색금속 생산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함경북도 림업관리국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현대적 해군 무력 건설의 획기적인 진보와 발전에 기여한 함선 공업부문 노동계급의 투쟁 정신과 기풍을 따라배워 통나무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리국에서는 화선식 정치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림산, 갱목 생산 사업소들의 노동계급을 증산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습니다. 신량 림산 사업소 노동계급이 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곳 생산자들은 운반수단들의 적재 능력을 제고하면서 예비와 가능성 없이 담고 동원하여 일별 계획 수행률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3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마양, 연상 림산 사업소에서는 나무 베기와 모으기, 사이 나르기 등 공정률 작업들에 대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진행하면서 이신작 측의 일본세로 혁신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해룡, 경원 갱목생산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생산사업소에서도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합쳐 산지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작업 방법을 받아들이고 예비를 충구동원해서 륜전기동률을 높여 통나무 생산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0: 평양시안의 고려약 공장에서 현 고려약들을 도마에 생산하기를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평촌 고려약 공장에서 새 제품 개발 목표를 높이 세우고 원료를 선행시키는 한편 합리적인 생산 선진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효능 높은 고려약들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란봉 고려약 공장에서도 의약품의 지호 종수를 누리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생산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선교 공장과 중국 고려약 공장에서는 생산 공정에서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연일 높은 생산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강 고려약 공장과 소송 고려약 공장에서는 현대적인 약품 생산 공정을 구축했으며 령성 고려약 공장에서는 약초 세척기를 비롯한 능률비들을 제작 생산 활성화의 담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다음, 차드의 소부 지역에서 최근 테러 행위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지 대중보도 수단이 조난되어 차드호에 있는 한 소 물고기 잡이를 하던 사람들 중 11명이 무장악당들의 습격을 받아 살해됐습니다. 군인들이 즉시 출동해서 악당들에 대한 추격전을 벌여 9명을 소멸했다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철준, 정은경이었습니다. 여기는입니다.

0: 이 시간에는 2014년에 창작된 방송극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집.
1: 월드까지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영리하는 최고 사령관 농지로부터 진짜 군대 맛을 보여주는 부대라는 최상의 칭호를 받아 하는 영광의 부대답게 반고의 그날을 향하여 총결력 앞으로!
2: 야! 얘들아! 정치부장 동치가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예!
3: 이야! 정신에다 멋쩍 든다, 예!
4: 역시 우리 군대니! 아무 때 봐도 멋있다, 그거지!
3: 그래! 아, 그럼! 다섯 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저렇게 우리 앞습을 보란 듯이 일떠세운 우리 군대가 아니니
4: 그래
3: 우린 또 연간 천생산 계획을 완수한 자랑을 안고 아예 그저 이렇게 퇴근길에 올랐다는 거
4: 얘들아 우리 앞습 좀 봐
3: 우와 멋있다 야 고급 호텔 왔다가 울고 가겠다 얘
4: 정말
5: 얘들아 저 울타리를 봐 우리가 앉을 수는 쉘터리를 형상했어
3: 정말 얘들아 야. 합숙방이랑 식당이랑 목욕탕이랑 아예 그저 그렇게 멋있다면서
5: 그래 야 빨리 들어가 봤으면
6: 그런데 군인 동지들이 들어가게나 하니 뭐
3: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우리 합수 우리 집이라도 오일절 새집들이 날까지는 들어가 볼 수 없으니 오 얘들아 어서 가기나 하자 빨리 가서 문군 현상 응모 토론을 해야지
5: 아, 그래 정말 이야 빨리 오일절이 왔으면
3: 그러게 말이야 아니 종아동호 이야 어서 가자는데
6: 아니
3: 왜 두렁에 서 있니
6: 윤미동무, 응? 사실은 우리 합숙을 지어주느라 하루없이 저렇게 수고하는 우리 군에게 합숙생 언제 한번 따끈한
3: 하지만 어쩌니 군대들이 자기들은 우리 공자가 공기면 된다면서 받아주지 않는 걸 한 전번에야 향수동무랑 같이 군 고구마와 콩닭군거랑 한 보따리 들고

0: 이렇게도 들이밀다가 그만 들켜서 혼난 걸 생각하면 지금도 아이고죠.
1: 나도 같아.
0: 내일은 내 고향 봉산에서 우리 할머니까지 원우물잘 싣고 오신다는데 오면 뭐래. 군인 동지들이 또 주지도 않을 거.
1: 님미당모, 응? 난 우선 저 우리 학생마당 꽃밭이라도 주인인 우리가 심고 갖고 자는 거야.
0: 뭐? 꽃? 응. 하긴 만공을 앞당기느라 군인 동지들이 꽃밭 조성까지 미쳐 생각 못했을 수도.
1: 그래?
0: 참, 꽃이는 있니?
1: 응. 시더니 거양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갖가지 거운 꽃들을 보내왔어.
0: 어디? 이야, 이거 벌써부터 꽃향기가 아예 그저 막 풍겨오는 것만 같다야.
1: 그래?
2: 아니, 여기서들 뭐래요? 퇴근하지 않고.
0: 야, 비서동지, 비서동지. 중화동무가 새 합숙마당 꽃밭에 심자고 이 꽃씨들을.
2: 꽃씨?
0: 네.
2: 어디 보자요.
0: 자요.
2: 아, 정말 좋은 생각을 했군요. 응? 그런데 군인 동무들이 들여놓을까? 또 전본처럼 물과 공기엔 절대로 안 된다고 하겠는데.
1: 비서동 숙이야, 우리 방집이 살 집인데.
2: 오빠까지 낮으로 수고하는 우리 군인 군소 맡길 수 없지. 좋아요. 내일 강밭에 꽃이들을 뿌리자. 그리고 빨리 자라게 방막들도 씌워주고.
0: 예.
1: 이제 그러니까 난 원군 현상 당선됐다는 겁니까?
2: 그럼 당선돼도 당당한 당선이지. 성은 동무들 자신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바쁜 우리 군인 건설자 동지들을 돕는 일로도 되니까.
0: 이야, 종아동무, 동문 됐다야.
2: 윤미도 동무도 종아동무처럼 연관계의 완수자답게 공장적인 원군 현상 응모에 다지.
0: 알겠습니다, 비서동지. 내일 아침까지 동지들이 꼼짝 못하고 받아들이게. 아, 예, 그죠? 소리나는 걸로.
2: 딱 소리나는 걸로?
0: 예. 아, 정말입니다, 비서동지. 아, 예, 그죠?
2: 딱 소리나.

0: たくだけ。そうはそうは、
1: うん。정집장동지
2: 수고하는구만
1: 정집장동지이제물청소를쭉하고오늘밤중으로이동작쯤면전반적인공사가알끔히마무리될것같습니다
2: 꽃망울이동작전이라
1: 그렇습니다
2: 네우리전사들이애써자리온꽃망울들인데꽃밭에봄자리를찾게 괜찮아우리전사들이정말멋있거든안그래대대장도
1: 그렇습니다
2: 하지만대대장은아니야
1: 예왜말입니까
2: 벌써여기방직공동무들이메밀국수를아예국수국으로왔다고해서할수들인게언젠데
1: 이야그때그사건이야이미제가되게비판도받고또그즉시마른국수로다가져다준건데
2: 그랬던가
1: 예정치부장동지가자꾸만그러면
2: 왜부대에소문난호랑이대대장이물국수대대장으로바뀔까봐
1: 예
2: 대대장동무경리하는최고사령관동지께서안겨주신인민을돕자라는구호의참뜻을언제나잊지말라는거야
1: 명심하겠습니다정치부장동지
2: 이거눈이다아프고입술이달라졌구만그대대장동무랑정말수고
1: 예저야뭐정치부장동지우리전사정말장합니다

지난해 11월 착공의 첫 삽을 박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단 휴식도 없이 저렇게 자불잣 완곡 오일절 하며 서스라져 깨어나 다시 일손사들을 볼 때마다

0: 여자적 명절인 5일절엔 꼭 시키자고 그리도 절절히 당부하신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하루 한시 완공의 보고를 드려야지. 저 집장도 그러니 오늘 밤이 12일에도 마지막 마음을 말끔히 해야겠소. 바를 끝만한 빈틈도 없이.
1: 알았습니다.

0: 할머니, 저기가 바로 새로 선 우리 공장 합숙입니다.
1: 이야, 저런 희한한 궁전 같은 데서 이제 내 손녀가 살게 된다니. 온 세상에.
0: 할머니, 이젠 윤미동무가 일하는 직장으로 가봅시다.
1: 예, 이거 비서동지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쩔 뻔했어. 난 잘못 찾아오지 않았나 하고 도로 가려댔었다. 저렇게 멋있는 집이 우리 윤미 같은 방직공 합숙 처녀들한테 웬걸 하고 말이에다.
0: 할머니, 예. 그만 진정하시고 어서요.
1: 예, 비서동지 빨리요. 예.

0: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의 외손녀 윤미동무가 일하는 정방 직장입니다.
1: 널뛰하다.
2: 유니스건! 유니스건! 윤미동무! 동화동무! 교대하잔데!
3: 야, 벌써 교대 시간이야?
2: 글쎄 말이야.
3: 뭐, 네, 그럼.
0: 할머니?
1: 예.
0: 마침 저기 윤미동무가 들꾼 마치고 오는 마녀.
1: 어디? 큰녀. 예,
0: 윤미야!
2: 할머니!
1: 윤미야!
2: 언제 왔어요, 할머니?
1: 차별이 있들 아니 우리 공산땅이랑 집에서 기른 꿀꿀이랑 다 식었다.
2: 그래.
1: 우리 민원업을.
2: 이야! 우리 할머니가 제일이야, 제일! 할머니!
1: 지지 다 된 소녀가 뭐야? 너 그래가지고 시집이나 가겠니?
2: 예? 야, 할머니 참.
3: 할머니, 우리 원수님께서 궁정과 합숙을 지고 나라의 법에 조치라고 바로 앞에 내세워주신 우리 방숙 처녀 너도 얼마나 부러워들라 알아요? 벙글벙글 하면서 홀치기까지 하는 멋진 청각들이 아예 그저 거리를 물었는데요 뭐. 누구긴요? 여기 평양청각들이
1: 에이그 평양청각들이 너 같은 봉사한 도포에
3: 봉소포리래도 3년째 매 생산계획 만수사 처녀라나
1: 뭐 비서동지 아 그게 사실이에요
0: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이걸 완수한 우리 공장의 법의 처녀랍니다
1: 그래요? 선녀가 이리로군
3: 할머니도 참 참 공장 군에 있는 우리 새 합숙 보셨나요?
1: 봤다 얼마나 희한하고 멋있던지 한참이나 보고 또 봤다
3: 그래요 할머니 지난해 10월 우리 공장을 찾아오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콘솔 대상들이 그 아무리 많다 해도 방직공 처녀들의 합숙 건설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시며 온 나라가 다 부러워하게 궁전같이 못 떨어지게 지어주자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그때가 왔던 이 합숙에 국만, 밥반찬만 드리고 김치 다 보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 우리 원수님께서 세상에.
0: 할머니, 그러시들에게 자신께 진짜 군대 맛이 뭔지 보여줄 수 있는 제일 힘있는 보내주시면서 김정숙 평양 방직공장 합숙권 자신께서 직접 설계가

0: 시공주가 되시겠다며 친히 그 터전까지 잡아주시었어요.
1: 뭐라고요?
0: 할머니, 우리 공장을 떠나가신 후에도 우리를 잊지 않은 사랑 어린 수많은 물고기와 향기로운 남방과일까지 가슴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 앞속에 수백 대의 액정 텔레비전까지 선물로.
1: 윤미야.
0: 그래서 이 윤미도 동무랑 이 방직공들 모두는 그 사랑에 보답하자고.
1: 야, 그 말고요. 야, 영다, 영해.
0: 참도. 아 참, 윤미도 어제 대본길에서 딱 소리나게 다짐했던 당선자 부문 오려. 비서동지 군인동지들이 우리 공장 안에 물과 공기에 일제 파리다고 공사 전 기간 빵 나오는 조건에서 우리 난개인 오늘에 와서만이라도 예고 좀 붙은 그.
2: 아이고 참, 아는 말이 그렇게 많아요.
0: 그래서 를 물에 풀어 끓이면 아예그 좀 비서동지.
2: 콩국.
0: 왜 콩국이라고만 합니까? 이왕이면 콩물이라고 하십시오. 아예그 좀 물이란 뜻이 강조되게.
2: 물?
0: 네.
2: 그렇지, 콩물이지 뭐.
0: 예. 응?
2: 그러니까 군인들의 피로 회복에 투표가 있다면서 공장 일꾼들이 마련해온 숱한 결명자 어미자를 사탕물에 풀면 결명자 차. 그리고
0: 야, 또 자탄 물
3: 어미자 탄 물.
2: 정말. 그러니까 그 물이란 소리에 군인 동무들이 선을 둔다는 거지?
0: 네.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가져온 그 원근 꿀꿀이도 아예 그저 다 분쇄해서 감 찹쌀이랑 넣고 죽을 쓰면 아예 그저 섞인 거급 용량죽 물이 된단 말입니다. 어떠세요? 아예 그저 딱 소리 나지 않습니까?
2: 딱 소리 나?
0: 예.
2: 아예 그저 딱 소리 나?
0: 엄마나?
1: 이 녀석! 아야. 이 할미가 가져온 원근 꿀꿀을 분쇄한다고? 세상에, 제조. 아사라, 우리 민군댄 푹 삶은 고기 손바닥보다 더 큰 지가 쏙쏙 썰어서 놔줘야 좋아해. 근데 뭐 조성된 현종새는 분쇄?
0: 야,
1: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0: 할머니,
2: 할머니, 그래야 합니다.
1: 예?
2: 그래야 군인 건설자들이 우리 공장의 진짜 물맛, 원근 맛을 볼 수 있어.
1: 아니, 공 진짜 물맛, 원근 맛이요?
0: 네, 그건요. 군이 물 밖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하게. 아니, 그런 뜻이에요.
1: 그런 것도.

0: 장정모, 아, 그 안산 죽 어떻게 상하겠소?
1: 예? 정기부장 동지, 알았습니다.
0: 아, 어젯밤 또 옮겼는데 뭐 꽃만 걸? 곱구만. 아, 향기도 좋고. 대대장 동무.
1: 예.
0: 우리 전사들과 함께 심호가 꽃밭을 보느라니 이런 생각이 드는.
1: 무슨 생각 말입니까?
0: 방금 방울을 터친 꽃들이 누구들까?
1: 예.
0: 꼭 행복에 넘쳐 밭끝 웃는 우리 방시공 처녀들 같지 않은가 말이요.
1: 예. 그렇게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0: 그렇단 말이요. 그리고 향에 향기 가득 망울을 터치며 아름답게 더 활짝 피어나라고 저 무수한 꽃송이들을 떠받들고 생의 자양분을 이어주는 이 푸른 줄기와 잎새들이 나에겐 꼭 우리 인민의 행복을 지키고 꽃피어가는 우리 원수님의 표현을 이겨오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최고사령에서 바라시는 국민 본태국 그 화원이 아니라는 생각에
1: 정장 동지. 정장 동지, 저기 공장 적당에서도 방지공 처녀들이
0: 어딜 저럴까?
1: 시 또 원어문이 아닙니까?
2: 안녕하십니까, 정치부장 동지.
0: 안녕하셨습니까, 초업당비서 동지. 헌데, 어떻게?
2: 우린 쯤마당 꽃밭들에 꽃씨를 뿌리자.
0: 예? 예? 꽃밭들에 꽃씨를요?
3: 예.
0: 아니, 저렇게 꽃망울을 터치기 시작한 꽃밭에 꽃씨를 말입니까?
4: 예? 어머, 어머, 비서 동지, 저기 꽃밭들에 망울 터질 거.
5: 예. 엄마, 어쩐 여기도 텅 비었댔는데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4: 그러게 말이야.
0: 내 전사 동무들이 작업실 참에 짬마구를 치고 뿌려 키워온 저 화차들을 어제 밤새워 저렇게 또 옮겼습니다.
4: 예? 예? 아니, 어쩌면
5: 우린 새합숙의 주인들이라는 게 거작 꽃씨를 뿌릴 생각밖에 못했는데 군인 건설자 동지들은 저 꽃을 피웠으니.
2: 정치부장 동지, 이 합숙에서 살게 될 주인은 도대체 누구들인데 군인 동지들만. 이 집은 우리 집입니다.
3: 우리 집.
0: 우리 집?
3: 예.
0: 주인?
3: 예.
0: 아니, 그럼 우리 전사들에게 이 집은 뭐 남의 집인가?
5: 예.
0: 우리 병사 들은 처녀 동무들을 모두 친누이, 친여동생처럼 이 합숙을 바로 자기들의 집, 우리 집이라고 부르는.
3: 예, 군인 동지들도 우리.
2: 정치부장 동지, 그래, 우리 집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군인 동지들이 돼서 지금까지 친누이, 친동생들의 성의를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는가요? 네.
0: 아지. 제 집을 짓는데 뭘 바꾸 말고가. 예?
2: 됐습니다. 동무들, 어서 들어가자요.
0: 어? 아니, 아니, 어딜 들어갑니까? 안 됩니다. 대장 동무,
6: 오라. 왜 안 되겠어? 내 선녀가 살게 될 우리 집인데. 윤미야,
7: 예.
6: 얘들아,
7: 예.
6: 들어가자.
8: 아, 예. 아, 안 됩니다, 할머니.
1: 저, 어머니, 이거지만.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2: 이야, 정치부장 동지. 정치부장, 우리 공장에 물과 공기는 마시겠다고 했지요? 보세요. 이건 모두 물. 물입니다.
3: 예?
1: 예?
0: 아니, 물이라고요?
1: 물이라고요?
0: 그럼 어디 좀 봅시다.
1: 정치부장 동지, 이건 고기 냄새. 향기까지 나는 영양주, 영양주. 이건 봉구.
2: 이야, 아니 대대장 동지. 용량지. 이게 어디 용량지입니까? 용량 물이지.
4: 용량 물.
2: 그리고 이건 콩국이 아니라
4: 콩물. 결명자 단물. 물입니다. 물.
1: 이야, 아, 이러지는 마십시오. 방지꽁초는 너무들 안 됩니다. 절대로.
6: 사람 너무 그러지 말라고. 어색해서 이 방지꽁 처녀들이 이런 걸 다 생각해 냈겠나?
2: 정치부장 동지, 정치부장 동지. 그럼 오늘 타르만이라도 노력 지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 허락해 주십시오.
0: 노력 지원?
4: 예.
0: 그건 도도가 안 됩니다.
4: 예.
0: 방지꽁 처녀 동무들이 할 일도 없거니와. 할 일이 많다고 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4: 예.
2: 정치부장 동지, 정말 너무하시.
1: 비서 동지, 공동무들, 이것은 경례하는 동지의 뜻입니다.
4: 예.
1: 합숙을 10층으로 하면 방지꽁 처녀들이 오르내리기 시작하고 하시면서 중으로 하되 세도숙을 세상에 내놓기 없게 잘 꾸려줄 때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명령을 받았던 날, 우린 이 공장 합숙 처녀들보다 더 행복한 처녀들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에, 아, 이런 처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
4: 대장 동지!
0: 비서 동지, 오늘은 합시다. 공장 종업원들의 뜨거운 열풍에 대해서와 건설 지원 기간 공장 안의 것은 물과 공기만 받아들이겠다는 저희들의 보고를 받으신 경례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그래야 한다고. 우리 인민의 원군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 군대의 원민이 더 뜨겁고 강해. 이것이 바로 인민의 군대인 우리 군대의 진짜 군대 맛이 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4: 예.
0: 국민 대단결 강화에 언제나 주동이 되고 선구자가 되어야 할 인민의 군대답게 방지꽁 처녀들이 손끝 하나 대지 않고 몸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게 세상에 만복의 별천지를 펼쳐놓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4: 예.
1: 방지꽁 처녀 동무들, 할머니, 예. 이제 어일주 새집들이 하는 날 들어가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것이지. 난방화된 화려한 합숙방들과 물놀이장까지 귀한 연돌로 절대를 갖춘며 미용실, 강조, 치료실, 고급 가구들의 도톰한 이불과 담요, 신내까지 일식으로 다 차려주신 우리의 최고십니다.
2: 우리 같은 방지꽁 처녀들이 뭐라고 이렇게 궁전 같은 새들을.
6: 유미야.
2: 할머니. 아니, 아니, 아니 저기 민중용사들이, 아니 기사동지 어디서 우리 공장을 찾아옵니까?
4: 야, 야.

월절을 앞둔 이날 경의하는 우리 원수님께서는 나라 일이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완공된 우리 김정숙 평양 방직공장 노동자 합숙을 몸소 찾아주시옵소서.

0: 방지공동 누들, 병위 아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합숙을 바라보시며 정말 멋있다고, 인지만 날리던 곳이 천지개벽되었다고, 이제는 최고사령관이 방지공두가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탄정을 표시하셨습니다.
1: 경례하는 온

0: 국공 호텔고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 올리는 공장 일꾼들에게 경외하는 최고스께서는 한평생 인민을 위해 마음 쓰시던 수령님과 장군님을 생각하며 더 많은 천을 생산하면 된다고 그리도 절절히
1: 예. 전 겨울에

0: 지국장이 연회에 참가하여 자신의 마음까지 합쳐 근로자들을 축하해 주라고 거듭 거듭
1: 예

사람은 따뜻한 우리 집 자본주의가 흉내낼 수도 가질 수도 없는 세상에 불어먹는 사랑의 우리 집입니다. 경외하는 원수

혁명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한자위단원의 운명을 각색한 한자위단원의 운명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혁명가극 한자위단원의 운명은 1970년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일대 전성기를 안아온 가극혁명의 불길 속에서 태어난 또 하나의 피바다식 혁명가극입니다. 그럼 제3장 1경에서 나오는 음악 꽃만내와 제3장 2경에서 나오는 음악 봄이 왔네, 꽃피는 이 봄날에를 들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관현악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일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19분에는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과 마을의 옥동자. 6시와 7시에는 보도와 날씨. 7시 17분 특집 내봉산 이름만 부도. 8시에는 음악으로 9시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0시 보도 11시 으러금 구성 우리대의 반드시 손으로. 12시 보도와 날씨. 13시와 14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 40분 강선의 기상 불굴의 정신이 날이 친다. 이런 제목의 방송. 15시 보도. 16시 조녀마다의 풍요한 가오를 안아오시려.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 보도. 18시 새로 포함 나용 일정에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9시 46분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청년들을 자랑한다. 시 보도 20시 12분 애국의 마음을 깊이 심어주시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시에 종합보도와 날씨. 22시 보도가 있고 22시 29분 방송국 어머니의 마음. 23시부터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월 27일 일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국 만세!
1: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현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7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8월입니다. 즉 오늘 조선중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순중앙방송은 내일 5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 19분에는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과마을의 옥동자. 6시와 7시에는 보도와 날씨. 7시 17분 특집 내봉산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8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고 9시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0시 보도, 11시 으러금 구송, 우리 대의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12시 보도와 날씨, 13시와 14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 40분, 강선의 기상, 불굴의 정신이 날이 친다. 이런 제목의 방송. 15시 보도, 16시 조냐마다의 풍요한 가오를 안아오시려.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 보도, 18시 새로 포함된 야영 일정에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9시 46분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청년들을 자랑한다. 20시 보도, 20시 12분 애국의 마음을 깊이 심어주시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시에 종합보도와 날씨, 22시 보도가 있고 22시 29분 방송국 어머니의 마음. 23시부터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과 마을의 옥동자.
1: 따스한 그 미소는 너의 두 벌은 무르익은 능금알. 보름을 고운 너의 웃음은 금시망을 터치는 사과꽃잎.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사과마을 행복의 보금자리를 편 새 집에 원수님 모시고 기념사진 찍은 제대구린 부부의 귀여운 옥동자야. 과일 향기 흘러들은 울담 너머 그 넓은 청춘과원은 너의 첫걸음마 또받들 가없는 뜨라. 사과 따른 처녀들의 맑은 노래는 너의 꿈을 키워주는 행복의 자장가. 앞에는 흥치며 설레이는 과수의 바다 너를 부르고, 뒤에는 높이 솟은 철령이 내 열함을 감싸 안아 지켜주는 사과마을의 복받은 아기야. 꽃잎 같은 너의 발자국 아래 우리 장군님의 따스한 정, 눈물 겹게 스며있는 땅. 그 사랑 그 은정을 피로 숨결로 받아하는 이 땅의 미래. 아, 햇빛 넘친 이 과원, 이 향기, 이 열매. 장군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원수님 펼쳐주신 무릉도원이 두 팔 벌려 너를 부른다. 사회주의 낙원에 복받은 주인공아.
0: 김진조쓴 사과마을의 옥동자. 시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의 공은방송은 고명송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2014년에 창작된 가요 철용 아래 사과바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보도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이 주체 과학교육의 최고 전당으로서의 자기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 나가도록 심어주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면 대입 이른돌에 점하여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신 소화 주체의 혁명의 새 시대에 김일성 종합대학의 기본 임무로 뜨겁게 기대어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혁명사적관 과장 양명희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소환에서 대학의 70년 역사를 금지높이 청하하시고 주체 혁명이 새 시대에 대학이 나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수령의 대학으로서의 혁명적 성격과 본태 변함없이 고수하고 세계의 명성 떨치는 대학으로 강화 발전시켜나갈 주체 혁명의 새 시대 김일성 종합대학 건설에 청으로 규정해주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대학의 기본 임무와 그 실현을 위한 과학과 방도 제시하셨습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대학의 제일 생명으로 교수하고 빛내어 나가며 교육과 과학 연구를 밀접히 결합시키고 창조형 인재 육성과 첨단 과학 이론, 기술 창조를 기본으로 할 때에 대한 문제,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수 체계와 관리를 개선할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소환에서 제시된 사상 이론들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인류급 대학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휘황한 설계도입니다.
0: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역사적 서한을 높이 받들고 지난 10년간 대학의 전체와 교원 연구사들은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대학을 혁명인재 육성의 본보기 대학, 세계 인류급 대학,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대학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고 하면서 김일성 종합대학 부부장 박일찬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대학에서는 우리의 실정과 세계적 추세에 맞게 인류급 대학 건설을 위한 전망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우고 구심에 지나해 왔습니다. 우선 모든 학생들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알고 사회주의 건설에 복무하는 참된 혁명 인재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최우선시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의 교육 구조를 선진 교육 구조로 확고히 전환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세계 인류급 대학들의 수준에 올려 세우기 위한 사업,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해서 당이 제시한 교육혁명 수행의 앞장에서 자랑찬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과정에 대학의 수많은 일꾼들과 교원 용사들이 동해 칭호와 학직을 수여 10월 8일 모범 교사들의 수는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이나 늘어났습니다. 머지않아 창립 80돌수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의 모든 일꾼들과 교원 용사들은 대학의 군기 높은 역사를 돌이켜 역사적 소환에 제시된 과업을 관찰하는 길에서 이룩된 뚜렷한 성과들을 안고 뜻깊은 창립일을 마중해 가고 있습니다.
3: 만수대 운동의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26일 청년 조선대학교 대표단이 경호 예종을 표시했습니다. 대표단 성원들은 뜨거운 동포여 제1도들을 청년 애국 위업의 미래를 떠밀고 나갈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리 대한 장강의 꽃다발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78돌수에 점하여 내각 정성 동지에게 CP 그레이브 알지리 민주인민공화국 수상이 15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3: 당지대회가 진행된 올해를 자랑국증산 성과로 빛내려는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의 요리가 고개 각지 농촌들에서 비호가울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 점령의 승패가 농사결 속에 달려있다는 것을 자각한 농업위원회와 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가을날 돌기에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기 위한 조동적이며 적시적인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황해남도에서 농업근로자들을 가을고지회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이면서 매일 수천 정도의 비호가울을 해제끼고 있습니다. 예비 부속품들을 넉넉히 확보하고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놓고 있는 해주시와 강릉군, 배천군, 재령군의 농장들에서 표종합수확기, 소형표수확기를 비롯한 농기계들이 가동률을 높여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농사를 최적기에 질독하기 위해 개성시의 농촌들에서 그날 계획을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업반결 분조별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판문구역, 개풍구역, 장풍군에서 작업 순찰을 바로 정하고 논연적이 많은 지역에 노력과 농기계들을 집중 배치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당의 과학농사 방침을 받들고 씨 뿌리기와 농작물 비비 관리를 알심히 계수 풍요한 작황을 마련한 황해북도 예수 가을고지 속도와 질을 다 같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원군과 은파군, 봉산군의 농업 근로자들은 애소가 끝나다를 낚시 없이 고도들이면서 단무기, 동가리 치기를 비롯한 공정간 맞물림을 빈틈없이 하고 있습니다. 가을고지와 나달털기 준비를 착실히 해온 평안남도에서 포전율, 필지비율에 따르는 나달의 잉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해서 매일 많은 윤족의 표를 배드리고 있습니다. 문덕군, 숙천군에서는 곡식이 충분하게 요문 포전들의 물빼기를 선행시켜 가을고지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운반고리에 맞게 농기계들을 적절하게 배합하면서 곡식이 익는 족족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쌀로 조국 애국 농민이 될 인류 많고 평양시와 평안북도 등지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 지원자들도 가을고지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0: 올해 투쟁을 반드시 승리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활로를 개척해 나갈 때에 대한 다짐들고 북창지구 청년 탄광 연합기업소 풍곡 청년 탄광의 탄부들이 과감한 분발력으로 연간 석탄 생산 계획 앞당겨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루게 했습니다. 자립경제의 전초기제에 나래 쳐는 혁신의 기상은 우리 탄 이상한 혁명적 열의와 완강한 실천력에 힘있는 과시이며 국가와 애국의 한 마음을 안고 당 주왕 전원 회전 관철에 분투하고 있는 온 나라 근로자들을 새로운 미움 창조의로 고무해주고 있습니다. 당제 9차대회가 제시한 석탄 생산 목표 점령에서 자신들이 지닌 책임감을 깊이 자각한 풍곡당의 일꾼들은 올해 인민경제 계획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단계별 목표들을 혁신적으로 세우고 모관하게 집행해 나갔습니다. 탄광에서는 사상사업 혁신의 새로운 열쇠, 증산의 방도를 찾아주고 혁명적인 대중운동으로 탄부들을 적극 불러일으켰습니다. 굴진과 박터를 앞세울 때에 대한 당정직적 요구에 맞게 생산 조직과 지위를 내서 많은 탄량을 확보하고 채탄장을 예견성 있게 꾸리도록 정책적 지도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단위들에서 새 기준, 새 기록 창조를 위한 대중운동을 실속 있게 벌이며 막장 작업의 기기와 비중을 지 탄광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즉시 대책하도록 했습니다. 석탄 공업 부문 직업을 국회 초코에서 가장 관문을 세우가는 나라의 핵심으로 내세워 주는 크나큰 믿음의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에 충만된 탄부들의 투쟁 기세를 배가해 주는 정치 사업 경제 선동 활동이 기동 성 있게 온 탄광이 증산 절약 운동으로 끌어번졌습니다. 당이 한국 청년의 고귀한 명함을 빛내이며 오중돌격대, 강호용 청년돌격대, 일갱 굴진 사소, 청년기 이소대 암질 조의 굴진 개소를 드리고 연속 전공 연속 발파를 들이대면서 맡겨진 굴진 과제들을 초과 완수함으로써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놓았습니다. 평탄 이적기, 보록 적재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성능을 갱신하고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 혁신은 대중 자신을 확고히 전환되어 막장 작업의 기교와 비중이 1층 제고 탄부들의 애국 열의가 세차게 분출되는 속에 공화국 창건 기념일을 맞으며 여러 채탄 연간 계획을 넘쳐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탄광적인 생산 실적은 나날이 높아갔습니다. 청년갱의 탄부들은 막장 조건에 알맞는 방법을 하고 학교대 도와주기, 한탄차 더하기를 비롯한 대중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서 석탄을 끌어올렸습니다. 공무작업반의 노동자들도 자체의 심도 막장 질이 요구하는 각종 부속품 기공구들을 보장했습니다. 새로운 오기는 계획 수행의 첫 해에 적극적인 헌신성을 발휘하여 연간 석탄 생산 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풍곡 청년 탄광의 탄부들은 연말까지 수만 톤의 석탄을 증산할 신심과 배짱을 안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3: 당의 지방발전 정책을 높이 받들고 대상 설비 제작과 부분품 가공을 맡은 단위들에서 각종 설비들과 부분품들을 제때에 생산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지방발전 정책 대상 원소를 제길이 완공하는 데서 대상 설비 제작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안주 펌프 공장과 단천 질연소의 일꾼들과 생산자들이 내부 예비와 잠재력을 총발동해서 성능 높은 펌프들과 수지 탱크 생산 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했습니다. 평양 곤솔기계 공장과 평양 곤솔위원회 랑랑 곤재기술교류소에서는 솔비 제작에 필요한 가공 솔비들을 정비 보강하고 자재 보장 대책을 앞세우는 것과 함께 가치 있는 지구 장비들을 창안 도입해서 짐 순간기와 무료 생산 솔비 제작 사업을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평양 자동화 기구 공장과 전자 자동화 설계 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변압기와 배전함, 분전함, 조정관 설계를 미약성과 편리성에 보장되게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생산자들이 설계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전기 및 자동 조정 설비들을 선색없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평양 금속군재공장과 성천강 전기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도 앞선 가공 방법들을 적극 도입하여 식료품 생산 설비 제작에서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서라면 천만자루의 품도 아끼지 않고 기울이는 오문이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강원도에서 원산 영예군인 가방 공장을 개건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메고 다닐 소나무 책가방 생산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할 일념이 돼 도당위원회에서는 공장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한 데 기초해서 개건 목표를 높이 세우고 노력과 자재 보장을 확고히 앞세워 짧은 기간에 공장의 면모를 영도업적 단위답게 일신시켰습니다. 최태웅 특파기자는 원산 영예군인 가방공장 지배인 염철준, 기술준비실장 니철남 동무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4: 이번에 공장을 개관을 하면서 제일 중점을 둔 문제가 설비 현대화입니다. 그래서 팔뚝 재봉기, 이동식 재단기를 비롯해서 성능이 높은 설비들을 수십 대나 새로 갖췄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장의 생산 능력을 종전보다 1.2배로 높이면서도 질을 철저히 담보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건물 내부를 현대감이 나게 하고 원림 경관도 조성하고 문화후생시설도 새로 꾸려서 공장의 생산환경, 생산조건, 생활조건을 완전히 일신시켰습니다.
5: 공장이 새로 개관된 데 맞게 지금 어디에 뭐를 받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까?
6: 새로운 설비에 정통하게 한 사업과 정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 한 사업에 뭐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보급시에 새 기술 자료를 그저 1만 2,600건 더 구축하고 그를 통한 기술학습을 매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구장비 도입을 비롯해서 노력전략형의 기술력수 목표를 전망성 있게 세우고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0: 우리나라의 리원주 선수가 제20차 아시아경기대회 남자 역기경기 우승했습니다. 26일 70kg급 경기에 출전한 리원주 선수는 끌어올리기에서 151kg, 축혀올리기에서 198kg,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대회 신기록을 성공시키고 종합 349kg,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대회 신기록, 종합 349kg의 성적으로 영예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한편 조진미, 김미래 선수들은 물에 뛰어들기 여자 10m 고정판 동시 경기에서 2위를, 리청성 선수는 남자 력기 75kg급 경기에서 3위를 했습니다.
3: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 박강호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중앙통신사 대표단이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통신사기구 오아나, 아시아태평양통신사기구 창립 65돌 기념행사에 참가하고 26일 비행기로 귀국했습니다.
0: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80돌 기념 국제학술토론회에 참가할 청년조선대학교 대표단이 26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3: 다음,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21일 한 행사 과정에 미국의 제재 책동에 대처해서 나라의 주권을 수호할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에 관여한 관리들에게 사증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배격하면서 그는 나라의 존엄과 주권을 수호하는 원칙에서 이와 같은 도전들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아프리카 정부는 미국이 자국의 정책들을 그릇되게 해석한 쌍무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치

맞습니다. 담당의 김기흉 리오캉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오후에 비가 내리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씨로서 평년보다 4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4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송 함흥시는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개성시는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점차 흐리겠으나 오후 한때 개이겠으며 사리원시는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원산시는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 해산, 라선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으며 남포시는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송 24도씨, 신의주 23도씨, 해주 28도씨, 사리원 27도씨, 강계 원산 23도씨, 함흥 24도씨, 청진 21도씨, 해산 19도씨, 남포 26도씨, 라선 21도씨, 개성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송 신의주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으며 해주 사리원 개성시는 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 청진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 함흥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나 밤하 있습니다. 해산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고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라선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송 14도씨, 24도씨, 신의주 13도씨, 24도씨, 해주 17도씨, 26도씨, 사리원 15도씨, 25도씨, 강계 10도씨, 22도씨, 원산 15도씨, 23도씨, 함흥 12도씨, 25도씨, 청진 13도씨, 23도씨, 해산 6도씨, 20도씨, 남포 16도씨, 24도씨, 라선 11도씨, 22도씨, 개송 16도씨, 2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 m 였으며 내일은 전반적 지역에서 풍이 초당 1 내지 3 m 였습니다. 다음은 바다날씨입니다. 오늘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남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북풍이 초당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예상의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내지 10m로 불겠으나 평안북도 해상에서 오후 한때 초당 12m 정도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겠으나 함경북도 해상에서 한때 초당 12m 정도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예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10m,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7m로 불고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보도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인민이 국가의 리, 공동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국민적 의무에 성실하고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애국의 마음을 다 바치는 참된 사회주의 근로자로 살며 투쟁해 우리 조국은 언제나 끄떡없이 부강해질 것입니다. 로금 보도. 애국의 기치 아래 하나로 뭉쳐 부강조국 건설의 새 시대를 펼쳐간다. 오늘 우리 조국은 애국이라는 하나의 지향으로 굳게 뭉친 천만 인민의 단결된 힘에 전진하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용족 투쟁이로 부른 상원의 봉화가 온 나라의 애국의 불길로 거세차게 타번지는 속에 사회주의 건설 전구마다에서 비약과 혁신이 창조되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최고 수준 돌파라는 기적적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이 놀라운 현실을 대하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애국의 기치 아래 전체 인민을 하나로 묶어세워 그 단결된 위대한 힘으로 미중유의 사변들과 변혁을 안아오시는 경의하는 총재의 만고불멸의 업적을.
1: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처입니다. 애국의 힘, 단결의 힘, 강국 건설의 초석이고 원동력입니다. 단결된 이민대 중에 무궁무진한 애국의 힘,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새를 지니시고 김정일 애국주의를 우리 민 따라 배워야 할 애국 최고 기감으로 내세워 주신 경의하는 총지성지께서 김정일 애국주의하여 부왕조국을 건설할 때 대한 이론을 지 구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도 하시었습니다. 애국이란 무엇이며 또 참욕심은 어떻게 발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가진 경의하는 비서동지 총지성지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공로자로 내세워 주시고 그들의 애국적 소행을 온 나라가 적극 따라 배우도록 하시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민이 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굳게 단결하여 조국의 부강 발전에 이바지할 때 대한 사상이 집대성된 애국으로 단결하자라는 구호를 제시,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전면적 발전의 새 시대를 펼쳐 놓으시었습니다.
0: 온나 퍼진 혁명적 구호, 애국으로 단결하자. 이는 행동의 지침, 투쟁과 전진의 기치가 돼서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습니다. 새 전망 목표 점령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올해에만도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에서 단연분 연간 계획 완수자들이 수많이 배출됐으며 각지의 청년들과 여명 원들이 건설 전구들로 탄원하여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2: 금성정치대학 강좌장 소강원입니다. 올해 누드와서만도 당지 9차대회가 제시한 투쟁 목표 점령을 위한 전국마다에서 전 애국 열의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상원노동계급과 천성이 탄부들이 집회 올린 불길이 온 나라에 타번지는 속에 청년들과 여명원들이 어렵고 힘든 처소에로 탄원하고 있으며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8월에 들어와서만도 한경남도의 수백 명 여성들이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 정신과 열렬한 애국심을 간직하고 광산과 탄광, 갱목사업소, 농장과 군제생산기지로 사회 진출의 보폭을 힘차게 내짚었습니다. 이 땅의 생을 둔 남녀도의 가슴마다에서 날로 더욱 세차게 분출되는 애국열, 이 나라 어디서나 복차게 안아볼 수 있는 애국이 용용한 흐름. 이것이야말로 역사 9차대 결정 관철을 위해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해 더더욱 굳게 뭉쳐 애국이 뜻이 하나가 되고 애국이 실천시키려는 이 나라 천만 인민이 강렬한 열망이 분출인 것입니다.
0: 우리 국가의 발전은 어느 한두 분야 안변이 아니라 나라의 모든 부문, 모든 분야가 동시에 발전해야 하고 아니라 지원하며 새로운 사회주의 농을 창조해야 하는 거창한 투쟁입니다. 우리로도 하는 총지께서 주신 애국의 도구, 애국의 위대한 힘, 이땅 위에 기어이 부강부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세울 것입니다. 당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어떤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할 당의 뜻을 받아 의량강도 아닌 농군맹 조직들에서 가을고지를 적기에 끈 서비로 노자들을 적기고 있습니다. 도 농군맹위원회에서는 올해 생산 목표 수행을 위한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력 있게 조직해서 들끓는 전야마다에 약동하는 기치도록 했습니다. 삼지연시의 농군맹 일꾼들은 고지 진행 종용에 대한 총화와 평가 사업을 단계적 있게 조직 농업 근로자들의 유리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 알곡 생산 계획을 초과한 중흥목 근로자들은 감자 농사의 번복이 단위로 내세워준 당의 사랑과 믿음에 알곡 증산으로 보답할 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이끌면서 매일 높은 작업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해산시 안의 농군맹 조직들에서도 모든 농장들에서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도록 경쟁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아산교양 단체로서의 사명에 대홍단군과 배감군위원회에서는 농장원들 속에서 대중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해설선전을 참신하게 진행하며 한 알의 감자도 고도주의 경제 목적지향성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종정군맹직의 해설 강사들은 포존들을 순회하면서 알곡 생산에서 모범적인 도안의 농장, 농장원들의 성과와 경험을 적극 소개 선전해서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다음을 더 힘있게 벌려나아가도록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투쟁 의지로 분발해서 올해 계획을 무조건 완수할 의지를 안고 량강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은 혁명적인 대중운동의 위력을 증폭시키면서 농사결속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3: 황해남도에서 인위류기를 이용하기 위한 사업이 군중적 운동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일꾼들과 근로자들 주민들 속에 자연 인위류기 오이 전력생활성과 의의, 경제기술적 효과성을 깊이 인식시켜 이 사업이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하려는 한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눈높이에서 태양빛 발전체계에 의한 전력 생산 능력 조성 사업은 규모에서 활기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도에서는 수십 킬로와트 능력의 일체형빛 충전 역변환기를 새로 설치해놓고 필요한 전력을 자체로 저장하고 있는 여러 단위들에 대한 보유주기를 조직하는데요.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황해남도 은행에서는 단위의 전력 소비 실태를 구체적으로 타산한 데 기초해서 발전 능력을 조성해놓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로 모든 업무 활동을 했습니다. 도 건설감독국과 도 무역관리국, 도 대응관리국을 비롯한 다른 도급 단위들에서도 이 단위의 미량에 따르는 일체 양빛 주역 변환기를 설치해서 필요한 전기를 자체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해주시안의 여기 봉사단위들과 과일군, 안악군, 성악군, 삼천군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기업소들의 실종에 맞게 수십 킬로와트의 발전 능력을 조성해서 이용하고 있으며 도안의 수많은 주민 세대들에서도 살림집 집 태양빛에 의한 전력 생산 체계를 구축해서 가에 필요한 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0: 다음 소식. 중국이 23일 장종 8호 갑 운반 로켓으로 위성 인터넷 후 조궤도 26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순조롭게 진입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명옥, 박철준입니다. 여기는 평야입니다.
4: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 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씨로서 평년보다 4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5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4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함흥시는 주로 개이었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계속 오전까지 주로 개이었다가 점차 흐리겠으나 오후 한때 개이겠으며 사리원시는 주로 개이었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는 대체로 후류수 오전한 때리고 밤에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문산시는 오주로 개요다가 대체로 후류수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진, 해산, 라손시는 대체로 후류수 오후한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으며 남포시는 주로 개요다가 오전부터 점차 후 오후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평송 24도, 신의주 23도씨, 해주 28도씨, 사리원 27도씨, 강계 20도씨, 원산 23도씨, 함흥 24도씨, 청진 21도씨, 해산 19도씨, 남포 26도씨, 라선 21도씨, 개송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송 신의주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으며 해주 사리원 개송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 청진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수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 함흥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고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라손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지방기온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송 14도씨, 24도씨, 신의주 13도씨, 24도씨, 해주 17도씨, 26도씨, 사리원 15도씨, 25도씨, 강계 10도씨, 22도씨, 원산 15도씨, 23도씨, 함흥 12도씨, 25도씨, 청진 13도씨, 23도씨, 해산 6도씨, 20도씨, 남포 16도씨, 24도씨, 라손 11도씨, 22도씨, 개송 16도씨, 2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전반적 지역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겠으며 내일은 전반적 지역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비입니다. 오늘 강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산에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5 내지 1.5m입니다. 함경남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예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겠으나 평안북도 해상에서 오후 한때 초당 12m 정도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중해상에서는 북서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겠으나 함경북도 해상에서 오전 한때 초당 12m 정도로 세게 불고 물결은 용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예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예상에서는 북서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3: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10 내지 15m로 세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0.5 내지 2m로 일다가 3m로 높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저승소의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2m로 일겠습니다. 10월 1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 0.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2일 전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3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4일 동해 해상 북동풍이 초당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입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최위업 이끄시는 졸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품을 들여 마련해 주신 귀중한 미천들이 은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매봉산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매봉산 하면 누구나 온산두리공장을 떠올립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내놓고 자랑할 만한 공장, 안팎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만점짜리 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하신 원산구두공장. 동해의 항구도시에 자리 잡은 공장은 그리 크지 않아도 그 어디에나 위대한 오보이의 사랑이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1: 지금도 저희들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처음으로 찾아주셨던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9년 2월 이웃을 손지지도 하시면서 공장에서 생산한 신발의 모양과 맵시, 무게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요해하시고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때에 대한 가업을 주셨다고 하시면서 그 관철 전경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전경과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경리하는 총수 동지께서는 원산 구두공장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0: 원산 구두공장 기사장 백용성 동지의 이야기 하마는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강력한 건설 용량을 보내주신 데 이어 매 건물과 구내마당, 휴식터의 형성안들을 일일이 지도해 주시며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우리 오보이. 자애로운 그 손길에 또 맞들려 공장은 5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전변을 안아왔습니다. 공장 제품 상표인 매봉산의 기땡사기도 우리 가슴을 뜨거이 달궈줍니다.
1: 그때까지 우리 공장 신발 제품의 상표는 동룡산이었습니다. 그날 공장을 찾으신 경리하는 총수 동지께서는 제품의 질을 높이자면 상표 도안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는 신발의 상표를 우리 인민의 높은 지위와 승리를 상징하는 매봉산으로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0: 매봉산,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금지로 가슴 부풀어 오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만을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오보이의 불같은 일념은 자기들의 작업 현장에 있다고 하면서 작업반장 박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처음으로 우리 공장을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사출작업반에 들리셨을 때 현장에서는 정 사출기로 구두창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바닥 사출기에 다가 남자 구두창 한 개를 손에 넣으시고 신은 구두창을 작업탁 운면에 대고 밀어보셨습니다. 일꾼들은 용문을 알 수 없어 서로 얼굴만 마주 보았습니다. 구들의 우문을 풀어주시듯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바닥 사출기로 생산하고 있는 구두창을 보니 바닥 문양의 깊이가 너무 얕은 것 같다고 하시면서 구두창으로 만든 구두를 신 미끄러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신발을 생산하면서 바닥 문양의 형태에 대해서는 관심을 돌렸지만 그 깊이에 대해서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던 것입니다. 이유가요, 바닥 문양 형태와 자재보상 정경에 대해 알아보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구두 생산에서 양보다 질을 더 중시한다고

0: 부대의지를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또다시 찾아오시오. 공장 일꾼들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구두에 대한 인민들의 반영을 자주 들어보아야 하며 거기에 민감하여야 한다고. 인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생산계획을 수행하였다고 만세를 부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인답지 못한 태도이라고 일깨워주신 우리 어버이. 훌륭히 꾸려진 공장을 찾으셔서는 공장 일꾼들이 이제는 공장이 생산 정상화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산 정상화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져야 한다고. 생산 정상화는 생산 계획을 일별, 주별, 월별로 계획대 실적이나 숫자상으로 맞춰 놓는다고 하여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인민들의 기호에 맞지 않고 인민들의 호평을 받지 못하는 제품은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생산 정상화라는 개념에는 자기들이 만드는 모든 제품을 인민들이 적극 선호하고 애호하며 제일 먼저 찾는 제품으로 만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이루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이셨습니다. 언제나 인민의 이익과 요구를 첫자리에 놓으시고 인민을 위한 사색과 실천만을 이어가시는 우리 시기에, 이렇듯 생산 정상화의 의미를 경제 실무적인 개념으로만이 아니라 인민들의 요구에 견지해서 고듭 새겨주셨던 것입니다. 원산 구두공장 직장장 진성호 동지도 위대한 오보이의 그 사랑을 전합니다.
0: 전시계획된 공장을 돌아보시던 경의하는 청소 동지께서는 신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에서 졸음을 멈추시고 선수 골라두신 묘장물을 그때 했던 저울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저울이 가르치는 눈금을 바라보시며 분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질렀고 가벼운 신발을 안겨주게 되었다고 멋내 기뻐하셨습니다.
1: 정녕 우리의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처럼 인민들이 신을 신발의 무게까지 저울에 몸소 달아본 용도자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벼워진 신발의 무게는 저울로 잴 수 있어도 그 한 컬레 한 컬레의 신발들에 깃들어 있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인민에 대한 사랑의 무게는 그 무엇으로도 잴 수 없습니다. 원산 구두공장 실장 정옥 동지도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한없는 사랑은 노동자들을 위한 훌륭한 노동 조건과 생활 환경에도 뜨겁게 오려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완전히 일신된 우리 원산 구두공장을 찾아주신 경의하는 청소동지께서는 문화 후생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노동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 줄수 있게 훌륭히 꾸려진 데 대해 멋내 기뻐하시면서 종업원들을 위한 요리를 차려 주시겠다는 운정 깊은 약속을 하여 주셨으며, 그날에 하신 사랑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바로 여기서 성대한 요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1: 원산 구두공장을 개관한 다음 다시 찾아와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공장의 종업원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3: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공장에 고두 찾아오시오. 내봉산 상표를 단 구두의지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질제거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지고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내봉산 상표를 단 공장 제품이 소문이 나게 해야 한다고 하신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의 간곡한 당부를 언제나 가슴 깊이 간직하고 구이께서 직접 달아주신 내봉산 상표가 온 나라를 뒤덮게 하겠습니다.
1: 이는 기사장 백명성 동지만이 아니라 원산 구두공장 일꾼들과 정원들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내봉산. 정녕 이 부름에는 원산 구두공장 노동계급에게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 인민에 대한 경의하는 그의 무한한 혼심의 세계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매봉산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9월 27일 일요일에 로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 드리겠습니다. 로동신문은 일면에 위대한 애국의 힘으로 전송하는 시대로 경례하는 총재의 타국 경륜으로 부강본영의 새 역사를 펼친 조국의 장엄한 현실을 체감하며 쓴 글을 신문은 이면에 사랑의 생명수 이런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서 경례하는 총비의 인민 세계에 대해 전하는 글들과 리안강도당 학교에서 새 시대의 당 건설과 당 간부 양성에 관한 경례 총비서 동지의 독창적인 사상 이론에 대한 학습을 실습 있게 진행하고 식을 사진과 함께 싣고 만수대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희와 위대한 영도사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청년 조선대학교 대표단이 경모의 종을 표시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충실한 인재들이었다. 제목으로 전 세대의 일꾼들의 모습을 다시 보며 쓴 글과 자강도당 위원회에서 지방 20승 10종 채 관철에서 군당 조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되 당 사업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소식을 싣고 당일을 실천 빛내어 강원들을 소개한 기사들과 당세서 중시한 두